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0: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시작합니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삶을 사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멋진 삶을 사시네요. 멋진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진 기대와 흥분과 확신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한 달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30일을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해요. 제 삶을 보면 1962년 11월 14일부터 2010년 3월 21일까지 네.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앞으로의 30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 30일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왜 1962년 11월 14일을 저렇게 보여주냐면 이 날짜를 기록했냐면 제 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 생애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자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30일이,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순장으로서,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이 30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기밥솥을 사겠대요. 그래서 웬 전기밥솥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더니 저희 집이 압력밥솥을 사용하는데 제 아내가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지를 못하니까 전기밥솥을 사가지고 그래도 굶지 않고 밥을 해서 먹고 살라고 전기밥솥을 사겠답니다. 저는 이런 아내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이 앞섭니까?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두려움과 염려를 주려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멋진 삶을 살도록 돕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질문에게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 질문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멋진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내 생에 가깝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있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물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삶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서론으로서 대시를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대시를 살아가기. 이게 도대체 뭘까? 네. 어제 저에게 성도님의 아버님 천국 환성 예배가 아버네 야넨선 퓨너럴 홈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 장소는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님과 저희 할머님을 그곳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봤어요. 참 죄송하게 제가 오랜만에, 그것도 제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천국 환성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리고 간 김에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 그 묘지를 이렇게 잠깐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저희 할아버님을 생각하면 저희 할아버님은요,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좀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희 할머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 무릎을 꿇고 방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묘지에 가서 묘비를 보면 모든 삶이 두 개의 날짜와 그리고 한 개의 대시, 이 줄표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두 개의 날짜가 있고 그 중간에 대시가 있죠. 짧은 이 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시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표현해주는 이미지예요. 네. 대시란 것은 태어난 날과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날 사이의 시간이 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그 두 날짜 사이의 대시, 그 줄표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시는, 그 줄표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어떤 꿈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았는지, 또는 무엇을 남겼는지를 요약해주는 표시에 나의 삶을 말해주는 그러한 대시, 줄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날짜와 그 두 날짜에 있는 그 줄표, 그 대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그 대시, 그 삶을 볼 때,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세월이 기어갔어요. 청소년기에는 세월이 걸어갔어요. 장년기에는 세월이 달려갔어요. 노년은 어떻게 하고요?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을 개수하며 사는 인생, 남은 연수를 개수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자, 인생을 80으로 한번 놓고 볼 때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는지, 며칠, 몇 달이 남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계수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구단은 외울 줄 알면서 남은 세월을 계산할 줄을 몰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자, 나는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젊었다는 것은요,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산 날이 짧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이, 그날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아세요.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지만 몇 번 시한부 인생을 경험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LA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석 달을 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면서 3개월을 보냈어요. 그 3개월은 시한부 삶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3개월을 살기 때문에 거기 갈 때 손가방 몇 개와 그리고 옷 몇 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 그 필수품들을 챙겨갔습니다. 살림살이 이 도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회용 접시를 사가지고 그 접시를 계속 씻어서 썼고 손님이 와도 그 접시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왜? 석 달 있으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석 달 있으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날이 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진지한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도 2년 예정을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2년이 4년 반으로 길어지긴 했지만 2년만 살 것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도 2년 후에 내가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구별이 확실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침대는 내가 다시 가져올 거니까 좋은 것을 샀고요. 장롱은 내가 다시 가져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앞에 누가 버려둔 것, 그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식탁도 그렇고 다시 가져올 것이 아닌 것은 그 아파트 앞에 버려둔 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가지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참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정해진 인생을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별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웠어요. 얼마 안 있으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분별력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분별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둔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시한부 인생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롤 슉 목사님은 예수님의 남은 생애 마지막 30일을 조명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남은 한 달을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사셨는가 묵상하고 그리고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네 가지 원리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열정적으로 살라, 온전히 사랑하며 살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담대히 떠나라.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생애 30일을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의 대시, 우리 삶의 줄패에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네 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그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려면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에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뭐냐면 이 다음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을 베풀며 사는 일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거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는 이 다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없이는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열정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바라며 사는 존재.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 그 꿈,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를 누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8가지 언어로 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는 각각의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만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즉시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와 함께 전하신 그 ITL 카드 한 장 한 장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위대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건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진짜 미안해해야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이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꿈 없이 살도록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악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기다림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1: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0: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1: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0: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1: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0: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1: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0: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1: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0: 같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김용택 시인이 쓴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의 그 설레임을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좀 인용해 드리자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며 햇살을 쏟아냅니다. 눈이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저는 이 시에서 방금 맨 마지막 이 부분이요.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뭐 사랑을 해보신 분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헨리 나우엔도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내 가슴이 흥분하고 기쁘고 그 꽉 찬 거라는 거. 이게 참 이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그런 그 기쁨인데요. 저는 이 기다림이 주는 행복과 관련한 특별한 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막노동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뭐 짐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점점 지쳐가니까 한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정상과 비정상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쳐 있을 텐데, 어느 날, 당시에 그 한국에 살던 저희 누나에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전화가 그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 전화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게 계속 힘든 생활 계속되면 이 병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한국 한번 다녀가라.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아니,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대목이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도 못 견디겠고 또 누나가 뭐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몇 달 뒤에다가 이제 예약을 하고는요. 그 당시로 저는 미국 공장에서 그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고속도로를 1시간 반 달려서 이제 8시간 막노동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그렇게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 누나의 그 초청으로 아예 한 학기를 통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나가가지고 꼬박 석 달을 놀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캠퍼스를 찾아가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석 달을 그렇게 놀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 들어오니까요. 꼭 느낌이 그 긴장돼 있던 압력 밥솥이 꼭지를 틀어가지고 그 긴장된 김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살 것 같더라고요. 이 숨이 쉬어지는 게 숨이. 그래서 제가 이게 33년 전의 일인데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그 누나도 너무 고맙고요. 또 그게 저에게 너무 그 좋은 추억이 됐는데 제가 그 되돌아 놓고 보니까 석 달을 그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놀았던 그것도 저에게 참 좋은 추억이지만 그 기간에 제일 좋았던 거는 기다릴 때, 기다릴 때. 비행기표 끊어놓고는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나 해가지고 이거 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또 청소하러 갔다가 일 힘들면 또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제 맨날 계산이에요. 이제 67일 남았다. 이제 53일 남았다. 이제 30일 남았다. 이제 10일 남았네. 계속 하루하루 그 기다리면서 그 한국 돌아갈 날을 계산하는 그 기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 중 하나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막상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기다릴 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현실이 힘들 때, 그때 뭐 8시간 막노동하고 왕복 3시간을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뭐 밤 10시, 11시에 이제 야간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숙제 이런 거 하면 영어가 그때 잘 안 되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 숙제하니까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코피 터지고 그랬지만 이제 나 이제 곧 한국 간다. 이제 한국 방문한다. 석 달이나 내가 이제 놀다 올 거다. 그 기다림이 능력이 들어요, 능력. 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녹여놓은 게 그게 성경이에요. 누가 저보고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다 아시지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이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책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김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도래하고 그런 두려울 때 어김없이 나오는 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특히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 천이 만들어질 때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교차하면서 천이 만들어지는데 이사야서 구조가 딱 그거예요.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경고 나오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나오고요. 이것이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게 그게 이사야서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했다면 신약은 마르나타의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하는 원리가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 그거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 가서 쓴 책 아닙니까?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 속에 유배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로 신음하는 자기 그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다림의 힘, 이것으로 너희들의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요, 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덧입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이 기다림의 종교, 이 기다림이 주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그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하고 있는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 자기들만의 그게 그 비밀 사인 아닙니까? 마라나타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이게 우리 기독교를 특징 짓는 그 신앙 공동체 종교의 모습인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의 변질, 오늘 우리들의 타락은요, 이 기다림의 종교를 현세 누리는 종교로 엿바꿔먹은 거예요. 이 설교, 또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대학 가고, 수능 점수 몇 점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핵심은 기다림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그 반성할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그 대림절 묵상집에 보니까 그 이런 분석의 글이 있더라고요. 왜 그 교회가 이 기다림을 잃어버렸나. 간단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얼마나 제 마음에 아픔이고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기다림의 거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마라나타 기다림 오실 메시아 여전히 선포되는 게 사실이에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기다림의 힘이 거세당한 신앙, 종교 이거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는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현실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 오늘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진짜 미안해해야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이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꿈 없이 살도록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악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묵상집을 이렇게 읽다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또 힘들었던 거는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시민권 반납하고 나는 이제 한국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잠깐 앞부분은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학대학은 2학년 때 지방의 교육전사로 들어갔더니 파트타임인데요. 한 달 월급이 24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 목사 시키셔야 되니까 물질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하다 왔기 때문에 좀 그 달러가 좀 현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 물질 훈련 시키시나 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온 그 달러는 건들지 않고 이제 24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기.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달동네 비슷한 데 가서 월 4만 8천 원짜리 창고를 개조한 그러나 연탄 보일러 고장난 지 오래된 그런 4만 8천 원짜리 월세집으로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식비가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때 맨날 혼자서 이런 조그만한 전기밥솥에다가 이제 시장 가가지고 멸치하고 고추장 사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그게는 식사였거든요.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영양실조 증상이 오더라고요. 핑 돌고 겨울에 뭐 연탄 보일러 고장 났으니까 뭐 머리 감을 데도 없고요. 추워 추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묵상집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월 4만 8천 원짜리 집에서 그거 마른 멸치하고 고추장에 삼시 세끼를 밥을 먹으며 지내던,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한 5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모든 직계 가족이 다 미국에 계시는데 저 혼자 제가 한국에 돌아와 그 외로움, 외로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너무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찬송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어으랴. 이 찬양 가사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추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가 한 2월 말쯤인데요. 여러분, 그 석 달의 그 추운 겨울 연탄 보일러 고장난 집에 그 전기장판 깔고 추워 그렇게 뼛속까지 추위가 이제 막바지가 되던 2월 말에 제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골목길까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저 찬양을 혼자 중얼중얼 불렀거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왜 이 찬양이 제게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한 거지만 영양실조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 외롭고 또 교육전도사 누구도 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런 초라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마라나타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거 하나로 내가 지금 이민생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지내는데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그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됐는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렇게 하고 33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목사 아닙니다. 저 이제 아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피해다니 피해. 아는 사람 안 만나. 뭐 가충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아내도 있고요. 뭐 그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좋은 애들이 있고 다 갖추었는데 제게 그때에 비해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찬양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불러져요. 그리고 불러도 눈물이 안 나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좋은데 뭐 장차는 뭐 이게 저의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너무 좋다가 보니까 혹시 제 설교도 맨날 지금 복받는 설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요 지금 복받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복받은 걸 자랑하고 다니는 교회면 이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썩은 교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신앙의 핵심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 그 신약에 그 초대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 날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땅 파가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던 그 극심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살게 하는 거 기다림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 기다리느라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진짜 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냉방에서 제가 살아봤거든요. 조금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밥 멸치하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제가 그 청소년 그 사역할 때 너무 이뻐하던 그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아, 이 녀석이 이제 지금 너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주변에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애들은 점점 이렇게 잘 풀리고 막 다 잘 되는데 자기만 맨날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네 그게 정상인 건 몰랐구나. 이 땅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데가 아니야. 진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거는 이제 그 가나안으로 치면 그래서 장례식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장차 본향에서가 제대로 된 삶이고요. 이 땅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하여 그걸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은 원래 다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네가 주변에 막 잘 풀리고 그 금만 봐서 그렇다, 금만 봐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자립하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목회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겠냐고. 네가 보기에 목사님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으니 나도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사람 많이 모이면 그만큼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거고 그만큼의 근심이 많다는 거야. 내가 있잖아? 개척 초기에 사람 몇 안 모이고 예산 얼마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됐다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타락한 목사야. 그런 게 아니야. 목사가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난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왜? 섬겨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모습은 지금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세선 문제, 대형교회의 비판. 여러분,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사명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 때문에 누가 욕하겠냐고요. 보니까 저것들은 큰 교회 돼가지고 누리는 것만 많구만. 이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아들한테 이거는 막 이거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물려줬다. 그 누가 욕하겠냐고 그걸. 오늘 우리의 변질은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인데 막 현재 잘 사는 비법을 배우는 이게 무슨 뭐 성공학 그 무슨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작년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이라고요. 이 타락한 세상 성탄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말자고. 그래서 리본, 거듭남, 다시 태어남,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이 타락한 세속적인 성탄 문화가 거듭나야 되고요.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십자가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거듭난 주님의 자녀답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리본을 작년에는 12월 25일 주일날 설교했는데 지금 11월 말인데 내 지금 성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지 아시죠?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에요 크리스마스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기다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내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이 기다림.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의 3대 목표, 누림, 드림, 섬김, 한 주씩 설교하고요. 맨 마지막 12월 24일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주일에는 기쁨, 기쁨이 주제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자들이 누리는 기쁨, 이게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오늘 첫날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야, 이 성경에요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중에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택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누가복음 2장 26절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딱 시몬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기다림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의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 보니까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해드리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그 있지도 않은 무슨 산타클로스 그 흉내나 내고 그 루돌프 사슴코 그 코 빨갛게 만드는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의롭고 경건한 삶.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3장 3절이 이 한 달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삶의 구호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 거룩함. 왜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배 잘 만들어서 칭찬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거룩해서 칭찬받은 인생이에요. 이번 성탄절 한 달간의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이 더 씌워지는 이 선물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립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므온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영육간에 피폐한 시에 피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또 그 악한 헤롯 왕의 그 통치 아래 말할 수 없이 그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암흑기예요. 사회적으로는 도덕은 무너지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부패한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막 급증하던 시대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그 땅을 살아갔던 시므온이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는지, 그게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묘사했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묘사한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또 16절 하반절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 왜 이 악한 헤롯 왕이 지금 거기에 등장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악한 왕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은 선포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 읽으신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카는 목사님 그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제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병실에서. 근데 그 사모님이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 찬양이 찬송가 96장이에요.

0: 지네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사모님이 이 찬양을 그렇게 우시면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거는 성공한 목사님의 대명사 같은데 여러분 그런 옥하는 목사님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그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모든 사모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목사님은 남편으로 만나게 됐을까? 그 부러움을 받는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모님 역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맨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막 이제 큰 교회 되면은 막 위로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는 분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는 예수님 위로가 없어도 괜찮아. 그게 그 사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할 때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난 지금 헤롯 왕을 의지하는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헤롯으로 인한 그분으로부터 받아낼 그 무엇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면 돌아오는 거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좋은 거 하나 있는데요. 성도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대박이에요. 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얻는 건 실망밖에 없을 거예요. 멀찍이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그 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 헤롯을 의지하는 내 모습은 결국은 낙심밖에 없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질문 하나 더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자기가 뭐 홀로 뭐 연구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님의 지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인물들 마리아나 요셉이나 뭐 시므온이나 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이래. 초행길. 인생 3세판 한 세 번쯤 살아봐서 한 번 초행길 피보고 두 번째 또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멋들어지게 사는 것 같으면 가이드가 없어도 될지 몰라요. 우리는 초행길로 끝나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주 되뇌었다고 알려진 그 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옥하는 목사님께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초행길 목회길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앞서 발자국을 담임 목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어떤 발자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옥하는 목사님의 발자국이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더라고요. 바울의 발자국이더라고. 오늘 우리가 밟을 발자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족적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내내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그 성탄 말씀 묵상 주님 나심을 기다리며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한 구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 설교 그리고 매일 매일에 그 기다리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저는 시므온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이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미련을 떨면서 눈 뜨고 죽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난 이제 사명 다 이루었다. 오신 주님을 나는 맞이했기 때문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평안이 제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입을 벌릴 때마다 그 속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접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더러운 인간, 예수님 믿어서 깨끗해지실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9번째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온 유계준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왔다. 기복 어멈이 풀려난 소식이었다. 유계준은 그 밤에 길복 어멈에게로 향했다.
1: 길복 어머니, 수고 많으시오. 고생했시오.
2: 내래 고생한 거에 없디요. 그냥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디요.
1: 기꺼이 수고한 일이디요. 유치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까시오. 안 그렇습니까?
2: 그건 내래 한 거이가 없다는데 계속 그러시노마. 내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길복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아유, 기래요. 기꺼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래 이렇게 무사히 나왔구만요.
1: 이제는 집에서 푹 쉬시라요.
2: 어떻게 쉰답니까? 그동안 못한 일이 밀려있는데.
1: 그저건 내 사람을 붙여드릴 테니까니 같이 하시라요.
2: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1: 아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0: 거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붙잡아놓은 물고기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잡으라고 할 땐 언제고 하여간 내가 대장이 되든지 해야지. 이거 뭐 헷갈려.
1: 윤서! 혼자서 뭐라고 그랬나?
0: 아닙니다. 아이고, 언제 오셨습니까?
1: 틀림없이 뭐라고 했는데 대장이 된다고?
0: 아닙니다. 대장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 정말인가?
0: 예,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1: 그래, 산정연교의 동태는 어떤가?
0: 예, 산정연교요?
1: 그래, 김익도 설계는 무슨 문제가 없나?
0: 아, 예, 저 특별한 게 발견됐습니다.
1: 그래? 뭔가?
0: 아, 저, 그게 저,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1: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에서 난다. 그게 무슨 뜻인가?
0: 그게 말입니다. 저, 제 생각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일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란 것은 조선의 독립의 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뭐? 하고.
1: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아, 저, 그 원래 목사들이 하는 말은 상당히 심오해서 그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사람을 잘 붙이라고 했지 않은가? 사람을
0: 붙였습니다.
1: 누굴 붙였는가? 일본인인가? 아니면 조선 끈아풀인가?
0: 일본인을 붙였습니다.
1: 뭐? 일본인? 이런 뻐가야로.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조선인 끈아풀을 붙여야 뭔가를 알아들어도 들을 것이 아닌가?
0: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1: 당장 교체하더라.
0: 예, 알았습니다.
1: 그리고 당장 그 김익두를 불러와라.
0: 김익두를요? 무슨 일로?
1: 경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경고를! 이거 손발이 맞아야 도적질을 하지.

0: 여러분, 내래 김익두야요. 김익두. 이름 석자가 뭐가 대단해서 그러나 하시 같지만 내래 이 비양거리에서 주먹 꽤나 썼디요. 이 내 주먹 안 맞아본 사람 없디요. 그런데 그런 주먹을 쓰는 건달이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디요. 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기꺼이 다 하나님의 은혜디요.
1: 아멘.
0: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우린 아무도 모르디요. 거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맡깁시다. 알겠습니까?
2: 아유, 뭐하네.
3: 아유, 목사님.
4: 이거요, 아쉬워서 어떻게 하지요?
0: 뭐이가 말입니까, 장로님?
4: 벌써 사경의 마지막 밤이니 말입니다. 이건 며칠 더 해야 되는데 안 길었습니까?
0: 또 기회가 오갔디요.
5: 아자, 당신이 김익두요?
0: 기래요. 내래 김익두입니다.
4: 아이고, 그 당신이래 또 무슨 일입니까?
0: 성도십니까?
4: 아닙니다. 그저 일본 경찰입니다.
0: 아니, 일본 경찰이 무슨 일로... 아이고, 뭔 일이 있습니까?
5: 나 평양경찰서 형사 겐조요.
0: 아하, 아까 보니까니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데 내 설교에 은혜 받았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겠다 이거디요. 아니, 그럼 나를 기꺼이 그리 해드리리요.
5: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와 함께 같이 가주셔야겠소 있다.
4: 아니, 뭐 이거 어드래? 와, 우리 목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5: 이보시오, 당신은 가만 있으시오.
0: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요?
5: 나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합니다. 자, 가시죠. 이봐, 뭣들 하나 모시지 않고.
0: 장로님, 내내 염려하지 마시라요.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닌데. 자, 가시라요.

출연 정운석, 신세인,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1: 어? 상도한테서 메일이 왔네. 어디 보자. 유용한 웹사이트가 있어 소개합니다. www.bbnradio.org로 들어가 보세요. BBN? 어디 한번 클릭해 볼까?
2: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1: 손. 어? 한국어 방송도 있네.
2: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오, 이거 괜찮은 사이트인데 일본어 배우는 미자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들이 결코 혼자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보면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비엔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가진 소유와 물질로 후원하고 동력해 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유로 방송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바벨론 왕 벨사살 우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단은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4: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귀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2: 제9장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청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와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보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오늘 5장 31절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해야 할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33절 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제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가마리엘 교법사는 공회에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보내는데, 이 가마리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35절로 8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좋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보여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상당히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있죠. 계속 보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가마리엘은 폭풍을 일으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자들이 나중에는 살해당하고 그 추종자들은 뭐 뿔뿔이 흩어져,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가마리엘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와 동일한 일이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면 그냥 가게 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만일 이 사도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두고서 그들을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준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은 가마리엘의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름대로 화난 것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풀었던 거죠. 오늘날도 그 당시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냐면 죄냐 아니면 무죄냐가 불분명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날 법정조차도 막연한 판결을 내려 사람들을 놓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당연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아무런 판결도 받지 않고 풀어주고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41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했다라고 했어요. 참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한 분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살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꼭 소유하는 편에 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구주를 보시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정리하고 이제 6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6장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더 심화된 변절의 그 결과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초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에서 그 변절을 보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함으로 초대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생겼던 조그마한 문제가 결국 집사를 선택하게까지 하는데 그런 면에서 6장은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함에 빠져서 체포가 되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성경으로 함께 나눠보죠.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것이 일찍이 교회사에 일어났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시도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것은 뭐랄까 좀 얼마 동안 계속이 되었던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허위 진술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시브리파 사람에 대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이것은 두 종족 사이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시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헬레니스트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혹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러한 삶의 그 방식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시브리인들은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인 수는 아마도 약 어림잡아서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매기 목사님 그렇게 추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교회였음을 뭐 앞에서도 보았고 계속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죄송하지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뜻없이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교회는 말이죠. 초대교회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에 가져왔던 높은 수준은 사단의 회방으로 많은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물질의 공동사용이 옛 본성의 자아를 굴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소수의 인원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이렇게 뭐라 그래 당해가지고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과부들에게도 헬라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좀 이 자격을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공동 생활 형식은 그들이 바라던 만큼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던 것이죠. 자, 6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더 깊이 계속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제쳐두고 구제용 식량 배급에 매달려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전도도 해야 했고요. 그들은 너무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거죠. 이런 공궤가 하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담시키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됐던 겁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목회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은 좀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조직가요, 프로모터이며 정치도 잘하며 일종의 회사의 경영자와 같은 목사를 구하는 경우가 참 예전의 미국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 다재다능한 만능 탤런트를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은 어찌 보면 저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오늘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빠진 냉랭한 교회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대신에 담임 목회자의 경영 수완이 더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지라기보다도 목회자가 강조되어지고 목회자가 우선시되어지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되어지는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제 사도들이 한 겁니다. 이제 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곱 사람이 임명을 받게 되는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일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좀 맡겨서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에 좀 더 집중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저는 뭐랄까 좀 물질의 문제를 담당한 이 일곱 사람의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소개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날 대개 교회에서 집사를 이렇게 선출할 때 어떤 자격이 경시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유감스럽죠. 사실 저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다루는 뭐랄까 좀 장로 임직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 지혜와 기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보세요. 우선 이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들은 칭찬은 죄송하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일단 그 집사는 집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집사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작용은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말이죠. 이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셋째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주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로 세상적 물질관을 갖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들이 물질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6장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각인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스데반이 이런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면에서 참 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6장 10절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

5절 한 절 더 보고 마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다른 바메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머지 다섯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 두 사람, 굳이 소개한다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뭐 계속해서 만나고 보게 될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은 자였어도 그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이 아주 신령한 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산 돌과 신령한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산 돌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산돌,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돌이란 말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을 하필이면 돌에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돌에 비유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돌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으로 비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를 튼튼하게 깔고서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요즘은 기초공사할 때 콘크리트를 깝니다. 먼저 땅을 파낸 뒤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채우죠. 그리고 그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면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초공사를 했는가 하면 땅을 파고서 큰 돌, 납작한 큰 돌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둥도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벽도 쌓고 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로 쓰인 돌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예, 기초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춧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모퉁이돌, 머리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돌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은 그 기초에 들어가는 모퉁이돌, 기초석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건축자들이 귀한 돌을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파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건축으로 말하면 정말 머릿돌과 같은 분인데 그 귀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가치 없는 돌로 생각해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그들에게는 결국 뭐가 됐느냐?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하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나는 이 사람이 죄에 무관하다 하는 뜻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유대인들이 참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니까 결국 그 말 그대로 되게 되어서 그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위가 같은 분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심판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예. 심판의 돌, 사람들을 치는 내리치는 심판의 돌,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돌, 저주의 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정말 불행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거절하면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들처럼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일찍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들인가 하면 이사야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 그것을 우리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000 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셨는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장차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아기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정말 초라한 구세주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유태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해서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은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죠.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심판당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이 왜 넘어진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것인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믿으라 말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머리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배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냐?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도 역사하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도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또 결국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만 말하면 그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져요. 구원받는 것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봤고, 자 이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 근데 이 신령한 집이 완성된 집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지어가는 집입니까? 예, 지금도 지어가는 집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20절 중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도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죠. 예수님의 몸처럼 완벽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성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한 번씩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하는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공사하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참 시끄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물을 딱 완성해놓으면 정말 멋진 건물이 되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완성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가 될까요?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죠. 성전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도 지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의 한 재료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한 재료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역할도 하는 것이고 시멘트 역할도 하는 것이고 철근 역할도 하는 것이고 나무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료가 여기에 들어갔겠습니까? 벽돌도 있고 뭐 시멘트도 쓰였고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지어져가고 있는 성전의 재료로 가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건물에서 벽돌 하나만 쑥 빠지면 이 건물이 문제 있는 건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 서가는 것이죠. 또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집 성전으로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도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지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봐야 여러분 성전 없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거룩한 나라요? 누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만 뭐 특별한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뭔가? 분명히 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세요.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친구들이 하는 말일 뿐이고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증거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글을 쓰신 분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시편 71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을 기록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노년의 나이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주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 잘 경외하시고 늙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증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거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뭐 소잡고 양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우리의 몸을.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아가라 그 뜻이죠.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번에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오늘 귀에 오셔서 찬송 부르셨죠? 그거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그게 찬송의 제사예요. 또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제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제사.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베풀기 좋아하고 나눌 줄 알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교와 구호를 위해 물질 드리는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어요. 거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에게 물질 준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물질 드리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사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려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사도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들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돌 위에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 성전입니다.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자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거나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성경에 따르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슬픔과 회개가 없는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죄 지은 사람까지도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진실된 용서가 우러나지 않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경험해보지 못했음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방송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포도나무에 믿음이 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은 무슨 행하는 일로 생각해요. 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서 그 생명의 진액을, 그 생명의 진을 나는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암 저주 아니에요. 이혼하는 거 저주 아니에요. 병들고 빨리 죽는 거 저주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저주잖아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재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지난주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29절을 중심으로 보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종말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한 성도가 바로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절과 31절 중심으로 보는데요. 우선 30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대로요,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실 그때에 하늘의 징조가 사실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슴을 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성령 강림과 재림이 사실은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가 헬라어로 보면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근데 성령을 넘겨주시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인도하겠다. 그 거처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역시 성령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이루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세상이 이미 완성된, 또 이 세상이 끝난 종말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내용들이 성령 주신과 또 오순절 성령 임하신과 예수님의 재림과 다 이렇게 겹쳐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자꾸만 분리시켜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니까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서 이때는 십자가 사건이고 이때는 성령 사건이고 이때는 환난 사건이고 이것은 재림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종말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죠? 크게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해요? 오실 것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들, 십자가로 확정된 일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며 환난이며 재림조차도 사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확정된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정된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확정된 얘기가 정말 이 역사의 마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확정된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부채 하나 들고 왔잖아요. 부채 도사하려고 들고 온 건 아니고 부채를 펼쳤다 접은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때 뭘 다 이루었어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도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십자가 십자가 한 이유는, 십자가를 모르면 천지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건 바보거든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박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허물가제로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며 천지창조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고 창세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마감될 때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이들을 값주고 사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들도 우리 있는 곳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그 영광을 이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보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실 때에 정말 드러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애곡할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들이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마태복음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 구약의 말씀을 탁 떠내면 아 이게 누구의 예언이오며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경에서 뭘 증거하는지 오늘 또 초점 맞춰서 십자가와 재림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볼 때 재림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1절 또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오심과 십자가의 완성과 복음이 증거됨과 그리고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볼 때 성령 임하게 되면 불과 피와 연기를 예언하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의 그 예언들이 성령 임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미 종말이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죠? 불과 피와 연기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임에서 불과 피와 연기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때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고 스데반 전 복음 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임한 자는 그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래버렸거든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돌맞아 죽은 겁니다. 돌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 저기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더 뭐요? 돌을 던져 죽였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일어나면서 그 돌맞아 죽는 순간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 얼굴이 죽어가면서 천사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에 뭐가 되죠? 목표가 되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증이어야 되고 이게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썩어질 그 헛된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게 미국의 번영신학이 들어온 거죠. 이 미제국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주의 미제 복음을 조심해라. 미제 복음을 조심해라.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 이게 우리에게 성령으로는 넘겨지면 이미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난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완성이며 이 역사 전체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6시는 낮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오후 3시까지죠. 한 3시간 봄이 십자가 칠 때 뭐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해가 뭘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린 거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봄이 표준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잠시 잠깐 나타나요. 3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썼죠. 근데 놀라운 표적이 또 일어난 게 뭐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완성이죠. 너무너무 놀라워.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애통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는 게 두 가지예요. 아 실패했구나 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회개하는 애통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스가랴서 통해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에 이미 표적 하늘 표적 나타났죠. 캄캄했다는 것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은 거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육체가 휘장이라고 히브리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와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생에 그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널 믿어줄게. 저는 이걸 최후의 유혹으로 보거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최후의 유혹이에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나님의 아들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유혹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늘 봤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꼬라지 봐라.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봐라.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훨씬 잘나고 세상에 멋있고 그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꼴이 그래? 네 병도 하나 못 고쳐. 너 집안 꼴이 그게 뭐야? 어떻게 아내도 한번 제대로 못 다스려가지고 그래? 이혼하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그래?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가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가면에서 인격이라는 것도 원래 가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퍼슨이라는 인격이라는 말도 페르소나라는 그 연극 무대 가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면서고 다 나와 있어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가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어서 이 찢어짐으로. 그 조롱, 그 유혹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세상에 보암적한 성공을 내어봐라. 성령과 함께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말씀까지 인용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한두 사람 처형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처형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를 반역하면 잠에서 수백 명씩 처형시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그 그리스도가 2주 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드다라는 사람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 잡히면 어떡해요? 로마를 반역했으니까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이방인들이 로마 반역하면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수백 명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제 그 놈들 반역하는 놈들 못 박아 죽일 때에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다윗 왕국 만세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뭐 일본 사람 전쟁할 때 죽을 때는 천황폐하 만세하고 죽듯이 얼마나 꽝꽝 지르면서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이 로마 놈들아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못 박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형 나갈 때 꽝꽝 안 지를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못을 박혀보세요. 대못에 전부 그렇게 죽어간 거죠.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요 핍박받는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일본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그렇게 고함고함 지르면서 저주, 원망, 악을 쓰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곱 가지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세상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어가는 분을 본 거예요. 로마 백부장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오 이는 실로 의인이로다. 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도 어떻게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도 무슨 소리 들었어요? 둘 다 욕했거든요. 둘 다. 강도가 처음에 둘 다 욕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둘 강도 똑같이 욕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강도는요. 예수의 말씀 들었어요.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이질하며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 죽어가는 그 강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그 강도가 믿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백부장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실로 의인이었다. 이것이 십자가 자체의 완성이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남은 자거든요. 이게 택한 자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주여 어째 나를 부리시나이까라는 그 죽음의 방식으로 그 십자의 방식으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야 마땅합니다. 표적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날짜 예언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몇 번 저와 교제가 있었던 분인데 왜 또 왔느냐 하니까 십자가 복음 뭐 모세 말씀해도 뭐 가보니까 몇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열정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수많은 단체들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더란 말이죠. 그것도 다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 자기 부인 얘기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가 저의 말을 들으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몇 번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30절 차집차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인데 우리가 정말로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제사장이 세워지고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표적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표적과 기적이 말한 대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죠. 성령은 우리의 담보물이에요.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와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우르르 저곳에 우르르 저 별로 안 오네요. 저 그런 그 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확정해라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정됨, 사랑, 그 십자가로 다 입성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원받고 산 그 원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구원을 또 얻으려고 해요. 천국의 상에 대한 바람이 없어져요. 왜? 내 안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확증이 내 안에 있는데요. 뭘 시기와 경쟁을 붙여가면서 교회 잘 보고자 그래요. 어떤 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열왕기상을 성경공부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치니까 제 설교가 원고가 떴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고 예수님에서 설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약을 따라서 책을 하나 보내드리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 그 다른 목사님 한번 근처에 있는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룰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미 세상을 정말 끝난 걸로 보는 거죠. 지난주 본 20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한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뭐로 봐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천붕지통이라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죽어도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에 죽었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어버렸어요? 십자에서 그것도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기대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합시다. 온 집안이 그를 기대했어요. 이 아이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을 살릴 아이라고. 그것도 독자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어떤 날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이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해와 달이 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단지 문학적 표현일까? 아니라고 베드로 후서 찾아보았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하늘과 해와 별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질 거란 말이죠.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잃었다 해보십시오. 정말 하늘과 해와 달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눈앞이 캄캄하단 말.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대요. 정말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한 저 총각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귀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세상의 종말을 보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세상에 대한 희망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희망.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세월 아껴서 뭐 하려고요? 세월 아껴서 예수님 십자가 전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살과 피를 나누면서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것을 전할,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전해라. 교회가 전할 것은 예수의 살과 피, 그 죽으심, 그 안에 담겨진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 자기 백성의 영광,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지 문학적 상징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오늘 오전에 신명기 설교 결론을 우리 전도사님이 골로새서 3장으로 내리시던데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졌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오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야긴과 보아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령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성령 역사하셔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혼자 살림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사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위의 것 찾으세요? 땅의 것 찾으세요? 그래서 복음 듣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아, 당신은 지금까지 땅의 것만 찾았군요. 아니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할 것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전부 하늘의 것 얘기해요. 땅의 것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선 기도할 게 없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돈을 사랑하면 1만 원의 뿌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구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 증가하며 살게 하시고 이거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님 복음 들으면 기도할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 복음 들은 거죠. 다른 복음 들은 거예요. 너무 기도할 게 세상에 쓰러져 기도할 거 많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 왜 우리는 다시 삶의 위에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또 우리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성령이 그리스도, 스데반 지사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세요.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걸 초월적인 그리스도. 초월성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재적인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삶을 받았고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찾게 돼 있어요? 위에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전부 땅의 것이다.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생각하고 말하고 삶의 목표, 가정, 추구하는 것이 전부 땅의 것이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땅의 것을 손 놓게 만들고 위의 것을 찾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환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가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죠. 땅의 것 틀어버리라고. 이게 얼마나 홀가분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흔적은 다 지나가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이 물건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고요. 이거요 한 10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100년 뒤에 우리가 이게 남아있을까요? 네, 100년 뒤에 남아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임신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자녀를 낳으면 모르겠습니다. 100년 뒤에 우리 아무도 없다니까요. 100년이요 이 역사, 인류 역사에 보면 한 순간도 안 되잖아요. 영혼에 비추면요, 100년이라는 것도요, 한 점도 안 돼요. 그건 뭐 알콩달콩해요. 높은 데서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보십시오. 완성된 상태에서 보십시오. 헛사로다, 헛사로다. 이걸 자유라 그래요. 생명이 들어온 자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교회 문 닫으면 어때요? 목사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뭐 대수라고. 어떤 분이 지금 말기 암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회개고 예수님이라고 전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에게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말기 암이 왔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당신의 생명이 들어온다면 말기 암조차도 오 복된 암이여. 이건 말할 수 있어야 종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만 성도입니다. 이 자유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암이라고 벌벌 떨잖아요. 말기 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하래. 지금 저주받았잖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르신들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고 또 요청하면 제가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혹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가면 이곳에서 나뭇가지 하나 끄고 갑니다.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제 죽었어요? 살아있지,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죽었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경주에 갔더니 우리 박은혜 지사님 아버님이 그 나무에 같이 붙으면 산다 그래요. 나무, 얼마나,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래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어르신 지금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때 그래서 막내 지르는 거죠.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빨리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거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주여, 내가 참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생명의 원천을 말씀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이 접속된 거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뒤에 칼럼에 나와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믿음이 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은 무슨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서 그 생명의 진액을, 그 생명의 진을 나는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암 저주 아니에요. 이혼하는 거 저주 아니에요. 병들고 빨리 죽는 거 저주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럼 기도할 것 딱 나오죠. 우리 아들과 예수를 합니다. 주여, 이 아이 저주받고 있습니다. 아까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장학금을 막 받아요. 오늘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막 그러니까 또 학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전 9시 맞아 빨리 가지. 어떻게 해서 아이는 아직까지 예수의 생명이 뭔지 모르는데 엄마가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 밥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 말 안 들어 밥 주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한 절만 3장 1절이 한 절만 해도 1시간, 2시간 해도 부족한 말씀이죠, 사실은. 원고를 5장 준비했는데 지금 한 장이 안 넘어가 있어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상황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보고자 몰려들어 서로 밀치던 상태였습니다. 그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과 몸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군중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BBN 방송국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원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그들만의 정책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BBN은 성경이 원하는 사역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BBN은 흥미 위주가 아니라 바로 성경 중심 방송입니다. 이는 성경, 천국, 구원 등 예수님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은 줄어드는 현실의 상황에서 저희 BBN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심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어떤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하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믿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면 결국 천국에서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면 지금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카밀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을 두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여성의 진정한 내면을 몰랐고 그녀 자신도 그랬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자 남들 눈을 속이던 거짓과 타락이 깨끗이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1: 여보, 아버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2: 또 시작이야, 카밀라? 이번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데?
1: 일부러 날 놀리고 속이셨어요. 부엌에서 알루미늄 호일 구기는 소리가 나서 난 아버님이 방금 구운 내 쿠키들에 손을 대시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봤더니 그 자리에서 씩 웃으며 서 계시지 뭐예요.
2: 미안해.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해 볼게.
1: 아버님은 우리가 아버님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아버님은 단지 날 너무 화나게 하신다고요.
2: 미안해, 여보. 우리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1: 아버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보. 하루라도 더 같이 사는 거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을 이 집에서 내보내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목사의 아내였고 절망적인 상황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그녀를 죄로 몰아갔지만 자유로도 이끌게 되었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카밀라 앤더슨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제게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을 늘 교회에 데려가셨고 저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했고 손위의 언니인 니타도 잘 따랐습니다.
4: 언니, 언니는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신학대학에 갈 거야?
5: 미주리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 난 주님을 섬기고 싶어.
4: 나도 그래. 나도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한 그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어.
3: 저는 늘 노래하는 게 좋았고 교회와 제휴관계에 있는 미주리의 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죠. 졸업 후 미주리에 있는 한 기독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뉴올리언스에 있는 선교단체를 후원했고 그곳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6: 우리는 지금 냉담한 크리스천들이 사는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뿐 헌신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옷장 속에 가두고 일요일에만 그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3: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일학교 교사며 성가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몇 년 후 저는 시카고로 돌아와서 일리노이 마크햄에 있는 쿡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지냈고 고향의 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성경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가르치며 저희 교회에서도 기독교육위원회를 섬겼죠. 그 결과 저는 교회에 새 중고등부 목회자를 선발하는 면접관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자질에 관한 목사님의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7: 여러분 중에 후보자인 나트 앤더슨 씨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1: 네, 이의 있습니다.
4: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중고등부 목사님을 2년간 모시고 보내드리는 일을 반복해왔어요. 그건 아이들이나 우리들에게 부당합니다. 앤더슨 씨가 적어도 5년은 머물기로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7: 아트 목사님, 얼마나 오래 계실 예정이신가요?
2: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7: 카밀라,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후보자에게 투표했습니다.
4: 하지만 5년 동안 머무르겠다고 서약하진 않았어요.
7: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기에 매우 유능한 인재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저분을 위해 투표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와 아트는 처음 만나게 됐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전 처음에 그에게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서 표를 주지 않았다는 걸 고백했죠. 그 일을 두고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2: 목사에게 헌신을 기대하는 자매의 생각은 옳은 거예요, 카밀라. 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 목사님은 중고등부 사역자로 아주 유능해요. 내가 투표 방향을 바꿔서 다행이에요. 아 참, 나 가끔씩 대인과 함께 퍼시픽 가든 미션에 가서 찬양하고 있어요.
2: 구제 선교단체요?
4: 네, 저녁 예배 때 함께 찬양을 해요.
2: 나도 나중에 가볼게요.
4: 대환영이에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간증을 하고 있어요.
2: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 딱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2: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4: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2: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겠죠.
4: 아트와 저는 약혼하고 6월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플로리다에 살고 계셨고 꽤 먼 거리에 사는 아트의 누님 댁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전 그분들을 잘 알지 못했죠.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무렵 그분들은 플로리다로 돌아가셨고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우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2: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두 분이 여기 시카고로 이사 오실 거래.
4: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시대요?
2: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 아버진 당뇨병이셔.
4: 심각하군요.
2: 아버지는 동맥경화증이 있으셔서 몇 번씩 뇌졸중 증상을 일으키곤 하셨어.
4: 그럼 두 분은 형님 댁에서 사시게 되나요?
2: 아니, 아파트를 얻으실 거래. 이번 봄에 나랑 누나가 같이 가서 두 분이 여기로 이사 오시는 일을 도우려고 해.
4: 계획대로 이듬해 봄 아트와 그의 누님은 플로리다로 갔고 시부모님이 시카고로 이사 오시는 일을 도왔습니다. 4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매우 바빴죠.
2: 카밀라, 상황이 급하게 됐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결정을 해야 돼. 부모님이 더 이상은 두 분들만 사실 수가 없게 됐거든.
4: 우리 집은 두 분을 다 모실 방이 없는데요, 여보.
2: 그래서 누나와 상의해봤는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겠대. 당신이 아버님을 모셔주겠어? 도와줄 다른 가족들이 전혀 없어.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4: 물론이죠, 여보. 우리 할머니도 수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사셨어요. 아버님도 우리와 함께 잘 지내실 거예요.
2: 나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좀 드리려고 해. 독립적으로 사시는 기분을 느끼시도록.
4: 저는 곧 아버님과 함께 사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용돈을 받으시면 가까운 가게로 가서
3: 파이, 사탕, 탄산음료와 그 외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사셨죠. 가게에서 다 못 드신 음식은 몰래 방 안에도 숨겨두었고요. 내가 아버님 방에서 뭘 발견했는지 좀 봐요, 여보.
2: 아이, 그런 정크푸드를 드시면 안 되는데.
3: 개미들의 행렬을 따라가다가 아버님 침대 밑에 숨겨진 음식들을 발견했어요. 침대 옆 서랍 안에는 쿠키들을 잔뜩 숨겨놓으셨더라고요.
2: 내가 아버지와 얘기해볼게.
3: 용돈 드린 걸로 온통 몸에 해로운 음식들만 사고 계세요.
2: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용돈을 줄여야겠네.
3: 당뇨병은 식욕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아버님은 수시로 가게 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버님을 위해 당뇨 식단을 만들어 드렸지만 아버님은 단 것만을 고집하셨죠. 결국 아트는 아버님의 용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식욕은 탐욕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아버님 건강의 악화는 시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은 음료를 따르다가 유리잔을 떨어뜨리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다른 물건들에 부딪히곤 하셨습니다. 그 뒤 처리는 늘 제 몫이었고 그로 인한 절망과 분노도 자라났죠.
2: 여보, 나도 우리 아버지가 함께 살기 힘든 분이라는 거 알아.
3: 난 지금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엉망이 된 것을 치우고 아버님과 말다툼하기도 지쳤다고요. 마치 내가 아버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다니는 기분이라고요.
2: 내가 아버지와 또 한 번 얘기해 볼게. 아버지!
8: 아?
2: 아버지, 이제 단 것 좀 그만 사드세요. 몸에 해롭다고요. 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단 것을 드시면 치명적이에요. 나중에 실명하시거나 혹은 다리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그런 일 원치 않는다고요.
8: 걱정하지 마. 나 괜찮으니까.
2: 카밀라가 아버지를 위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사오고 있어요.
8: 그런 음식은 맛이 없어. 게다가 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2: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 용돈을 완전히 끊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이 없겠습니다.
8: 카밀라가 나를 미워해서 그래?
2: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8: 아니야. 날 미워해. 저 아이는 날 미워해.
3: 아버님의 탈선적 행동은 점점 제 화를 돋궜죠. 어린 세 자녀들을 두고 목사 사모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던 저는 아버님과 싸우는 스트레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비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시아버지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까지도요. 아버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제 인격의 한 면이 드러나게 됐답니다. 이듬해 봄, 저는 대학 동창과 그녀의 가족들의 방문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주말을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오는 것이었죠. 제가 안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부엌에서 알루미늄 호일 구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봤더니 아버님이 미소를 지은 채 서 계셨죠. 쿠키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는데 단지 호일을 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달려올 줄 아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험한 말들을 쏟아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에 남편이 귀가했을 때도 전 여전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아버님을 우리 집에서 내보내요.
2: 카밀라, 아버님은 아무 데도 가실 곳이 없어.
3: 아트, 아버님과 나 둘 중에 택해요.
2: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얘기해볼게. 아버지, 그냥 계속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저희 집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계시다고요.
8: 난 제가 만든 쿠키 안 먹었어.
2: 아버지가 양치기 소년처럼 저 사람을 놀리셨다면서요.
8: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저 아이는 유머 감각이 없어.
2: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8: 카밀라 나를 미워해. 너도 알잖니. 저 애가 나를 미워하는 거 나도 다 알아.
3: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난 정말 아버님이 싫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후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제거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님이 제일 먼저 저희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요. 아버님이 원하는 모든 음식을 먹여드리고 더욱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으로요.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했었네. 내가 수치 속에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 죄 위해 대신 지셨네. 찬송가의 가사를 곰곰이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죠.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저를 보시는 방식을 통해 제 마음의 추악한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7: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 오 주님, 절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알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저한테 주세요. 제발요.
3: 제 두 손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울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저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맡겨드렸죠. 다음 날 아침 아버님과 얘기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제 못되게 말한 모든 말과 아버님께 한 행동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그 몹쓸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아버님이 밉고 싫었어요.
8: 나도 안다.
3: 어젯밤에 주님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님도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8: 그래, 나를 용서하마 카밀라.
5: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니?
3: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께서 찬송을 통해 나한테 개입하셨어. 남편이 그 라디오를 켜놓았던 게 분명해. 언니, 그 찬송의 가사는 분명히 내 마음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
5: 무슨 제목의 찬송가였는데?
3: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 그 가사를 듣는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어두운지 알게 됐어.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지.
5: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3: 그리고 즉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달았어.
5: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3: 니타 언니, 언니는 정말 좋은 언니야. 늘 경건의 모범이 돼주잖아.
5: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가족 안에 심으셨어.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3: 언니도 나와 같은 문제로 힘든 적이 있었어?
5: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2: 아버지가 방에 돈 옷을 숨겨두신 걸 보고 내가 그걸 다 압수했어.
1: 불평하시죠?
2: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드시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
1: 네, 꼭 하나님 같네요.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주시잖아요.
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지. 좋은 아버지처럼 주님도 우리를 연단하시잖아.
1: 예수님께서는 절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다신 아버님께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2: 잘했어.
1: 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자신이 교도소 수감자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살인자야. 단지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근데 성경에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요.
2: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는 죄야. 선한 죄인들은 전혀 없지.
1: 내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몰라요.
2: 성경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1: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지적해 주시니 참 감사하죠.
2: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
1: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총 6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 3호로서 여성들을 상담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세월 덕이죠.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세주로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0: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람 몸의 진인 생물학적 시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생물학적 시계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대로 바뀌는 첫날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은 취침 시간에 잠들기가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이 시간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의 체온과 호르몬과 졸림, 깨어있음 등을 매일 조절하는 24시간 생물학적 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날들이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질 때 혹은 우리가 한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여행할 때 우리 생물학적 시계는 다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의학자들이 때때로 잘못 조절된 이 시계 때문에 불면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생물학적 시계는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 시계는 우리 뇌 기반의 시상하부에 있는 한 묶음의 신경세포들입니다. 어떻게 이들 세포들이 우리 몸이 올바른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쥐들을 완전한 어둠 속에서 7일 동안 가두어 놓았습니다. 인간과 동물에 대한 실험 결과 이러한 방법이 생물학적 시계를 효과적으로 혼란시킴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이 쥐들을 정상적으로 새벽이 되는 시간 바로 전에 빛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들이 보고하기를 빛이 이 생물학적 시계 안에 있는 두 유전자들이 활동을 즉각적으로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전자들이 반응했던 뇌 안의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조정 기능을 가지는 우리 생물학적 시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경의를 불러일으키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실제적인 발명품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요.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경 선생님 또는 상담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www.bbnchat.org로 들어가셔서 한번 상담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BBN 챗으로 모십니다.

오늘날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학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없겠습니까만 이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술이나 담배 그리고 세상 쾌락이 일시적인 해소를 주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더 큰 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의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전도 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사라진 엘리야. 거대한 수색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주위도 찾아보고 도시와 산도 모두 찾아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흔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를 본 사람도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그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 태어난 곳, 디셉, 직업,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용감하게 그는 왕의 잘못을 얘기했다. 숨어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음식을 날아다 주었다. 산 위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살라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우리가 찾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았으면 저희에게 답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평화를 원하세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기억의 창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자기가 다섯 살 때 의기양양해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경쟁적인 게임에서 승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 게임을 형제들과 자주 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 형제들 이름도 올렸대요. 그 게임은 여러 해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어떤 다른 게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요. 사람들이 셈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사다리를 올라가서 가장 먼저 1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면 이기게 되는 아주 짜릿함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었대요. 만약에 98번 시점에 가서 98번에 거기 서버리면 그 발을 디디게 되면 아래로 그냥 미끄러져서 추락하기 때문에 승리가 늦춰지거나 아예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임이었답니다. 인생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는 우리가 인생의 기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평안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시련에 꼭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이든지 마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기쁘게 오르게 해주는 사다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끄러지듯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게임을 하면서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여러분이 맞출 때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기복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1968년도에 미국 전역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암살 사건이고 또 하나는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암살 사건입니다. 그해 4월 킹 목사님의 암살 사건으로 미 전역에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시카고 등지에 엄청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건물이 불타거나 훼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 코리아타운에 가까이 있는 엠베시드 호텔에서 괴한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정치판이 요동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 전역이 레이셜 이슈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가득 차있던 1969년 봄날 어느 날인데요,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자기 아파트 창을 통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트 리버라고 하는 지금 물결이 센 그런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시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 소용돌이 치는 강물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줄 순 없을까? 누군가가 다리가 필요한데 저 험한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건 떠오르는 시상을 노트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편의 노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 아트 가펑클이라고 하는 사람과 듀엣을 불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70년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가 됐죠. 자, 그 노래 가사의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You are weary, 작다고 느낄 때 Feeling small,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시련의 시간이 닥쳐올 때 어떤 친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을 때 I am on your side,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나 자신을 당신을 위해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꼭 찬양 가사 같지 않나요?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폴 사이먼이 나중에 고백한 그 고백에 하면은 이 가사를 쓸 때 사실은 스완 실버톤즈라고 하는 남부지방에 있는 베프티스트 가스플 싱어입니다. 침례교 출신의 복음성가 그룹이 부르는 찬양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 크리스찬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 그 아니겠습니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외딴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험악한 계곡을 지나서 평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다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축복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험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서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처럼 지금 우리 모두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소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소요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도 불안하고 경제적인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땅이 수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지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탄식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돼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약한 세상에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의 빛을 던져주어서 이 땅이 다시 밝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것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세상과 단절된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도 안 됩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평화를 나누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서 약한 세상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We are envoys for Christ. Envoy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되었다 혹은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세 개의 단어가 아니고 한 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레스베오멘이라는 한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스베오멘의 명사형이 프레스부에테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의 임명을 받고 황제가 위임해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황제 대신 다른 국가와 관계도 맺고 황제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역할하는 사람을 프레스부에테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즘 시로 표현을 하자면 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사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존귀한 천국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대사로 파송하실 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 가라고 분부하시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은 힘이 없죠. 우리가 무슨 큰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authority,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웬만큼 잘못해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관이 있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보호가 받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누구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엄청난 프리빌리지,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시면서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대사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될 책임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펼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represent해야 될, 대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었어요. 특별히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서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나눌 책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대사답게 살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대사의 삶에 합당한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 살고 있는지, 사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참하늘의 평화와 축복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파송받은 천국의 대사로서 험한 이 세상에 다리를 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화목의 심령, Mind of Reconciliation, 화목한 심령이 먼저 주어져야지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있겠어요?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화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먼저 화목할 것을 제시하고 있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셨다. He reconciled us to himself.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구원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언약의 말씀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후에 이 타락한 인생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그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은 화목의 제안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목이란 단어 reconciled 동사형이죠. 혹은 reconciliation, 이 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화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것을 make peace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준비하시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화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화목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화목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부분에서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어요. 크랙돼 있어요. 이 죄악과 상처 때문입니다. 오늘날 행복해야 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는 근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상하면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결국은 비참한 삶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자 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 18세의 할아버지로부터 6억 불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영화 제작도 하고 투자가로서 일도 하면서 명성과 부를 쌓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린턴 재단에 $10 million, 1천만 불의 이렇게 기증을 하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홀이라고 하는 미모의 영국 출신 배우와 함께 살기도 했던, 외관상 보게 되면요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지난 22일 센츄리 시리에 있는 최고급 콘도 27층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럭셔리한 집이나 화려한 삶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인생 전체가 다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죄악과 상처가 도말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무엇이 잘 풀리지 않고 묶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백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 처리하지 않고 안고 사는 상처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평화가 가득 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도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지 아니한데 이와 같은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브릿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우리 심령 가운데 화목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Language of Reconciliation, 화목해야 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우리의 마음이 화목의 심령을 갖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언어가 화목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people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people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는 사랑이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No longer counting people's sin against them.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대요. 그 부탁하신 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말씀, peace making word, 혹은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해석이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행하는 모든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언어가 바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이 대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언어, 상처주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 있다면 평화를 담은 언어를 행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랭귀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채널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무엇으로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 풍랑이 실제로 잔잔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랭귀지가 가진 파워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자체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요,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된다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세울 수가 있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까지는 탄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축복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평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그들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 사랑을 선포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선포하게 되면 사랑 앞에는 녹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퍼스널 이벤젤리즘이라고 우리 개인 전도학 시간으로 기억하는데요. 영화 제목이 The Cross and Switchblade라고 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Switchblad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칼이란 뜻입니다. 이 깡패들이 갖고 다니는 잭라이프 있죠. 누르면 톡 튀어나오는 칼. 그것을 영어로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원래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그 타임 매거진을 난 기사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뉴욕 한림가에 있는 7명의 청소년들이 한 아이를 살해하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기사가 나 있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 저들을 돕지 아니하면 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때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펜실베니아 사역을 다 내려놓고 무작정 할렘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Teen Challenge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뉴욕거리의 10대 갱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혹은 창녀들, 프라스티튜트들, 갈 때까지 간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역. 이게 바로 Teen Challenge라는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뉴욕으로 와서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갱단에 들어가서 이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살인, 폭력, 마약 안 해본 게 없는 냉혈한이었어. 아주 차가운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윌커슨이 처음 니키를 찾아갔을 때 니키는 윌커슨 목사를 쫓아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얼굴에 침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근데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쏘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또 찾아갔어요. 윌커슨 목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니키에게 던진 말은 딱 하나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중에 니키가 고백한 간증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기는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I hate the word love. I hate my mother. I hate everyone. 그 마음속에 이 미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니키였어요. 그래서 그는 8살에 엄마에게 버림받고 집을 나올 때에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심한 것은 나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니키 크루즈였습니다. 그런데 니키가 어느 날 윌커슨의 기도를 받게 됐어요.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윌커슨 목사님이 실제로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손을 머리에 얹고 우신 것입니다.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리고 계속 울고 계셨어요. 10분, 15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니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8살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그가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니키는 손에 잡고 있던 스위치 블레이드 칼을 땅에 놓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미국과 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Cross and Switch Blade.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The cross is stronger than Switch Blade. 십자가가 칼보다 더 강했다.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어떤 완악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어떤 차가운 심령도 녹여낼 수 있는 파워가 사랑이 가진 힘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악해 보이는 남편도 변할 수 있어요. 완악해 보이는 아이들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니키 같은 자가 없는가? 많이 있어요. 상처받고 아파하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며 사는 니키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message of reconciliation,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그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이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근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했으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살는데 필요한 세 번째 요소가 화목의 사역입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왔고 하나님 나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으면 실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직분을 하나 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타이틀이나 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서비스,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on the table, 테이블을 섬기는 자, 즉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험한 세상에 브릿지가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땅이 밝아지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땅이 변한 것도 실제로는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미개한 나라인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분들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나갔을 때 양화진이라는 곳을 잠깐 둘러서 봤는데요. 거기는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 있어요. 묘지를 가보시게 되면 대개가 가족들과 함께 묻혀 있고요. 심지어는 세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묘도 거기에 같이 묻혀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거기 묻히게 됐을까요? 세 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릴 때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 편안한 자기들의 나라를 두고 문화도 다르고 미개하게 크지 없는 한국 땅에 와서, 질병이 창궐한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자녀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에 살아갔을까요? Maybe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신 일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이 조선 땅에 하늘의 복음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하고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 땀을 흘린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화목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시죠? 21절을 보시면은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근본 이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게 한 근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번역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사실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것을 칭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 그래서 칭의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맥상 이것은 칭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자체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칭의를 끄집어낼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 사실이 좋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 본문을 읽고 봐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거기서 사용한 의롭다는 단어, justified라는 그 단어는요,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증명되었다, 프로븐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야고보가 인용한 그 본문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비로소 너의 믿음이 부르분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올 여분가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좋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근본 이유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일지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사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형상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탄식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이딴 것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살까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목의 사역, 화목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린 그동안 그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참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게 되면 그들이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분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았던 사람, 학대를 많이 받는 가운데에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어진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런던 시내에 있는 브릿지 위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윌리엄 카우퍼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존 뉴턴 기억나시나요? 한때는 노예 상인 출신이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만든 유명한 노래가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인데, 이 존 뉴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존 뉴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마음속에 참된 빛을 받게 된 후에 이 윌리엄 카우퍼는 존 뉴턴이 사역하던 그 올리라고 하는 타운이 있습니다. 존 뉴턴 거기서 한 50년간 사역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존 뉴턴과 함께 살면서 68편의 찬송을 썼어요. 그가 지었던 찬양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258장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아무리 깨어진 인생도, 아무리 상한 인생도 예수의 보혈을 만나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보혈의 샘물에 잠기게 되면 상처가 떠나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이라도 이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새 사람 되어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혼자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나오라. 나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너에게 생명을 주마.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마. 너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내가 다 치료하고 고쳐주마. 여기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초청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브릿지가 되라고,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서 험악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화 앞으로 인도해서 그를 또 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보혈의 권세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샘물 같은 주의 보혈에 잠겨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사악한 죄일지라도 보혈의 능력 앞에 녹지 아니할 죄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손뿌리들과 죄악들과 상처들을 보혈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맑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저의 교회가 이 땅의 브릿지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의 브릿지가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과 아름다운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브릿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의 절반을 복음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과연 어느 곳에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이는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이는 들어도 뿌리가 없어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이는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가 없고 또 어떤 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BBN 한국 방송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성경 해석 이론 실습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14절만 읽어보세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사오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라. 그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이게 무슨 짝이에요 이거는요? 동물들의 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물들의 짝이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하나만 가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라고 축제 영감을 얘기한다면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나왔죠? 이 그림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실제로 귀납부적인 연구를 얘기하는 교재 속에서 제가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건 이런 아닌데 앞뒤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사람들은 망하고 동물들이 와서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서 짝을 가지고 거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적인 설명이에요. 예. 보세요. 예. 아까도 이제 쭉 이제 봤고요. 이것도 문맥을 따라서 봤잖아요. 그 북쪽을 허공에 펼치며 땅을 아무것도 이거 보면은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쭉 여기서 지금 죽은 자와 산 자를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들이 스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아까 그림 그려드렸죠? 이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 보세요. 여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면 에이 하나님 그것밖에 모르시나? 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어요. 근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있죠.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 네. 구름이 오면 비가 여기는 미드웨스트죠 살았거든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분명히 오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 구름이 오는데 비가 없어요. 난 참 구름 속에 비 없는 구름은 처음 봤어요. 아주 깜깜한 구름이 오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같은 기후라 그랬죠. 지중해성 기후. 깜깜한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쌌구나. 분명히 저 구름 위에 비가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분이구나.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가끔씩 이 본문을 가지고 과학적인 얘기를 한대요. 아까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허공을 스트레치아웃 한다 그랬잖아요. 뭐 우주 팽창 이론이 엽기에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만 잘 봐도 금방 많은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하나님 예술가예요. 예술하시는 분 없어요? 하나님 예술가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냐고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어요? 아 달이 가렸네. 구름이 있네. 그게 아니라 야 구름을 그 위에 탁 펴시면서 보름달을 가려버리셨어요. 예술가 아니세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 수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여기는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인지를 그 당시의 그 세계관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주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관주인데요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주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아까 관주 성경을 꼭 사시라 그랬습니다. 아, PBS 하실 분들은 관주 성경을 꼭 하십시오. 제가 사드리면 좋은데 사드릴 여유는 없는데 꼭 사십시오. 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12절에 유다서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가르. 야 이거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관주를 통해서. 다 여기 나와요. 자기 몸만 지르는 목자 비읍이잖아요. 여기 비읍이 있네. 에스겔서 찾아보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여기 시옷, 히브리서가 나타나네요. 또 물 없는 구름, 잠언이 나타나네요. 뿌리 뽑힌 열매, 여기 마태복음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갖다 놓고 요것만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실습도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찾아놨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이거 보고 한번 여러분 애찬의 암초하고요, 자기 몸만 지르는 목자만 한번 해보세요. 짝을 줘서 할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찬의 암초는 베드로후서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아 이거 맞네. 에스겔서 찾아보셔야 돼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바람에 불려가는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 유다서 그냥 유다서 이걸로 보십시다.

앞에 있어요. 신약에. 예.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는요. 그냥 이걸로 보시고요. 요거 관주 보고. 찾을 수 있으시죠? 관주는 여기서 뭐가 있는지. 맞아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처음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찾지를 못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살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사로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더니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걸 찾아서 또 여기서 살후를 찾아서 보니까 남들은 다 찾고 읽은 다음에 꼭 찾아요. 나중에는 셀폰이 더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배운 대로 여러분들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좀 재밌는 해석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그림 하듯이 좀 이때 좀 재밌고 엉뚱한 분들이 있어야 재밌어요. 강의가. 혹시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베드로후서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어떤 분이? 예, 누가 한번 발표해 보시죠. 우리 애찬의 암초. 너희 애찬의 암초는 어떻든가요? 일단 찾아보시고 한번 아 이런 뜻인 것 같다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애찬의 암초. 도시 작아지고 했으면 훨씬 더 하기 편하셨을 텐데. 우린 왜 그러죠? 혼자 해서 발표하기 어려운데 둘이 셋이 같이 하면 발표하기 쉬워지는 이유는 뭐죠? 누가 한번 애찬의 암초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매님 찾았어요. 애찬의 암초. 읽어주시죠 한번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3절. 예. 예. 크게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는 그 유다서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단의 속성들이 누구냐?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 딱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서 후서와 유다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애찬의 암초라서 애찬의 암초. 그러면 자매는 이 이단들의 속성을 뭐라고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혹시 누가 한번 설명해 자기 말로 한번 이 애찬의 암초는 어떤 사람들일 것 같다라고 한번 좀 풀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분 있어요? 아, 다된밥에 콧밥 뿌리는 사람? 에에에에 맞아요. 애찬이면은 사랑의 애찬이잖아요. 거기가 암초의 암초. 와, 누구 애찬의 암초.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꼭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분위기 망친다거나. 이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아까 그 바쿠스 얘기하시던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낮에까지 연락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낮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거기다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다서는 어떤 거냐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동생이 유다입니다. 예수 동생이 복음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써내려고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 이단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말씀이 유다서거든요. 그 이단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니까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연애와 교회의 그 초대교회는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떡을 떼며 그랬죠. 떡을 떼며 늘 모이면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분위기라든가 이 복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찬의 암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밥 많이 먹죠 요즘에요. 밥 먹다가 꼭 썰렁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꼭 밥 먹다 정치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얘기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누구 맞고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막 분위기 망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하다가도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어요. 제가 이제 선택받은 자, 예배에서 선택받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의 선택받았고 그런 불림받은 경험들이 있다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안 나눴을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나누라 그랬지? 예. 그렇게 우리가 애찬을 하는 건 뭐냐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나눠야 되는데 교회 뭐 친교 시간이 그렇습니까? 그냥 밥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뭐 그냥 자기 설교대로 나가고 그냥 여기서 이 얘기대로 막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 아까 밥을 다 차려놨는 데서 콧발 뛰듯이 나쁜 짓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애찬의 암초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누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이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거는요. 에스겔서 나왔죠. 양을 먹이지 않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다서가 말한 이단은 지도자들인 것 같네요. 지도자들이 지금 애찬의 암초가 됐어요.

0: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뒤로 가서는 낮술 먹고 별짓 다 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 와서는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인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내 사리사욕을 따진다면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 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 아까 그랬네요. 예, 분명히 구름이 있으면 거기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결국은 아무 헛된 것이다.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없는 같으니라. 재밌죠? 예, 선물하겠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들은 구름은 구름이고 바람은 바람인데 비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관주를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허공과 표시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허공과 표시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근데 번역본을 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주를 찾아서 해석까지 하는 건 좀 어려우시죠. 이것도 연결시키는 게 어렵죠. 허공이 리을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1장 2절. 근데 이건 사실 에브리원을 위한 성서 해석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허공. 찾아봅시다. 같이 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와있어. 허공.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사실은 이거 잘못쳤어요. 혼돈이 말이에요. 혼돈이 허공입니다. 혼돈이 허공이고 공허는 다른 말이 있어요. 토우, 보우란 말인데 토우란 말이 쓰였고 혼돈이 쓰였어요. 여기는 허공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창세기는 혼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공이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그 과학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펼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 내용이에요. 하늘을 펴시며. 그러니까 그 텐트 피듯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쫙 하나님이 펼쳐놨다고 생각했어요. 펼쳐놓고 거기다가 하늘에 그 별을 집어넣고 달도 집어넣고 해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장도 비슷한 면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은 제가 내일 하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 아 하늘을 펴시며라고 했구나. 북쪽 하늘도 허공에 펴셨다면 북쪽에다가 허공에다가 뭘 펼쳐놓으셨구나. 이렇게 집을 세워놓으셨구나 라고 펼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공은요, 혼돈으로 번역한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하는 빌다에게 욥 자신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쭉 보면 빌다시 얘기하고 그다음 26장에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여러분들한테. 그 본문 자체가. 예. 주석은요 이런 주석을 아까 말했죠. 배경 주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주석도 아마 있을 거고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성경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있으면 전도반에서 나온 배경 주석인데 이건 각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건 좀 커요. 이렇게 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가끔 세일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주석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아까 번역본 찾아보는 거 넘어서 관주 찾아서 해석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석까지도 좀 보면은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제한테요. 좀 무리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바쁜데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경 여기까지, 난 에브리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난 여기까지 충분히 갈 줄 알고 지금 해본 건데. 여기까지가 좀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려워 여기까지 가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되고, 예. 그냥 아니면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좋은데 또 어려워. 이제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연습해야 돼요. 아까 지적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 사용해야 돼. 지적을 사용해야 되고 너무 안 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뭐. 반성의 기미가 안 됩니까 지금? 아니, 난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니다. 세미나 지금 내가 그 밀당의 비밀을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길 와 있구나 지금 그런 막 생각이 든다면 아 이거 너무 아쉽고 제가 생각 그런 생각인데 아 내가 정말 안 했구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나의 연애 편지인데 내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그냥 읽질 않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랑 같이 4주만이라도 좀 그 여기 이메일 보내시면 저랑 같이 이 작업을 4주 동안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말 수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합시다. 아, 그 마지막에 나왔네요. 그래서 허공을 펴시며 혼돈이라 그랬죠. 펴시며 허공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갖다 모던 사이언스, 근대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어떤 사람 북쪽을 가지고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 북극성이 아니라 북쪽은 그 당시에 그 신들이 살던 이방 신들이 살던 곳인데 거기다가 펼쳐버리셨으니까 하늘을 펼치듯이 하나님이 그들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강의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자꾸만 지금. 예, 좀 힘들어요. 자, 유다서에 나타난 건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유다서 12장 13절에 나타난 이단의 특징은 처음에는 교제의 시간에 슬며시 들어와서 걸림돌이 되고 그릇된 가르침을 주어서 양들을 방황케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열매가 전무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암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자기 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해석을 잘한 거예요. 예,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해 볼까요? 예, 좋은 해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해석은 좋은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얘기하면 성경 속에 내 생각을 주입하면 안 돼요. 아까 이 북쪽에 나오는 게 북극성이다. 이건 내 생각을 주입한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아, 북쪽에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신들이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그걸 통치한다는 뜻이구나.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actual, 사실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colorful, 아까 렘브란트 그림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아. 설교할 때 그죠? 렘브란트처럼 고지식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사랑과 덕이 되게 해야 돼요. 조심할 해석은 영적인 해석은 조심했으면 알레고리칼 해석은 뭐냐면 이거는 이겁니다. 저거는 저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동전 두 입을 주고 가잖아요. 그 동전 두 입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건 알레고리칼 해석이에요. 여관 주인한테 갔잖아요. 여관 주인은 교회입니다. 이건 다 알레고리칼 해석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그래서 씨 귓가에 뿌리는 자는 새가 쪼아먹는 것은 길가에 뿌린 자. 이거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놓으신 부분들이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성서 해석의 역사를 안 했는데 종교개혁 때까지 알레고리칼 해석이 아주 주류를 이뤘어요. 이것이요. 지금으로 와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성경 본문의 해석, 역사적인 상황을 따지는 해석이 나타나고요. 자기 중심의 해석.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서를 다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는 복음서 하나씩 또 갖고 있다고. 내가 복음을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말씀을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오늘 생소한 말씀을 갖고 오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욕기도 어렵고 지금 너무 어려워.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도 몰라. 해필 유다서를 갖고 왔을까 목사님이. 그죠? 그 다른 걸 지금 갖고 오지. 지금 목요일날은 다른 걸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봤으니까 지금 목요일날부터는 다른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와야지 되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제껴버리는 거야. 다 제껴버리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좋은 말씀만 딱 갖다 놓고 그냥 그거 갖고 그냥 평생을 사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 하나님 나라 가서 이건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 그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본문 중심의 해석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릇된 해석, 문자주의적 해석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 오시는 분들 듣겠지만 성경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6일은 하나의 데이입니다. 그래서 6일간에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족보가 있죠. 성경에 그 족보를 가지고 6천년 그 지구는 6천년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내일 제 강의를 들어오면 거기서 그건 잘 풀어 헤쳐 드릴게요.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성경 6천년이라고 말하면서 족보가 다 맞다고. 그건요, 잠깐 들면 족보는요, 사실 수메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족보가 있었어요. 그 족보는요, 왕의 족보였어요. 그 왕의 족보인데 성경은 그 족보를 갖다가 왕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족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자손의 족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패턴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두 개가 맞춰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은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어떤 후계자가 될 것이며 그 민족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 창세기는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 있거든요. 창세기를 받치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그 족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이 데이라고 말한다면 그 낮과 밤은 해와 달은 4일째 만드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첫째, 둘째도 어디로 할 거예요? 다 문제적인 해석들의 오류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 저는요, 십계명 정도는 해석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수해져야 되는데, 어떤 나쁜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누글누글해져,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 때는 순수하다가, 그래서 제가 목표가 뭐냐면, 제가 70이 돼서는 비둘기하고 한번 모여줬을 때 대화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순수해가지고, 그게 목표인데,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너무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요새 십계명도 해석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것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해석할 수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욕정만 품어도 가늠한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가늠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해석을 통해서, 구약의 해석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은 이런 것이다라고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아, 자기 중심의 해석은 조심해야 되고요. 문자적인 해석도 되게 조심을 해야 해요. 이제 어려운 해석을 만나면 이렇게 해나갑시다. 아, 성경을 세심하게 읽고요. 적어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속으로 소리내서 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줄을 치면서 읽는 거 중요해요. 예, 성경이 여러분들은요, 이걸 갖다가 한 5년 쓰면은요, 이게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새로운 색을 또 사세요. 왜 사냐면, 이거 줄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줄 친 것만 봐요. 우리는 참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다 줄 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줄 친 것만 은혜를 또 내가 복음으로 가잖아요. 이거 딱 모아놓으시고, 새 성경을 보세요. 새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읽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새롭게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줄을 치면서 읽으세요, 여기다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성경 보면은요, 부흥회 갈 때마다 다 써놓으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기복주의, 형통주의, 별 부흥회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온갖 신학은 다 이 여백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이 번졌어요, 옛날엔. 번져가지고 다 이렇게, 그리고 다 이렇게 불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지저분하게 읽으세요, 성경은. 먹지 얘기했는데. 아, 그렇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단어 표현을 만나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본문에 다른 번역본 찾아보는 거 필수. 이제 관주까지는 제가 욕심 안 부릴게요. 저는 관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어려운 본문을 갖고 왔는데, 다른 번역을 꼭 찾아보세요.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는 관주가 있으면 관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 살펴보고, 주석 읽고. 전후 문맥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주석 읽으세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자기 말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요 패턴만 갖고 있으면, 일단은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당장 해보세요. 예. 오늘 내일부터 큐티 하잖아요. 대살로니카 전서. 해보세요, 거기서. 관주가 없구나. 그죠? 관주가 없으면 여기서 다른 번역 찾아보세요. 큐티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번역 얼른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는 사람의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귀납적 성령 공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실천함으로써 삶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때 비로소 귀납 법적 성령 공부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석해 나가야지 되는 어떤 또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또 한 걸음만 더 부지런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 이런 뜻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깨닫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부지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캐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사람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도 또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연히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 그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BBN 사역자들은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가 주님께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며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선교의 부담을 주시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BBN 선교 방송으로 여러분의 물질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사역의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후원에 관해 궁금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임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형이며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0: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시작합니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삶을 사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멋진 삶을 사시네요. 멋진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진 기대와 흥분과 확신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한 달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앞으로의 30일을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해요. 제 삶을 보면 1962년 11월 14일부터 2010년 3월 21일까지 네.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앞으로의 30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 30일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왜 1962년 11월 14일을 저렇게 보여주냐면 이 날짜를 기록했냐면 제 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 생애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자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30일이,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순장으로서,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이 30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기밥솥을 사겠대요. 그래서 웬 전기밥솥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더니 저희 집이 압력밥솥을 사용하는데 제 아내가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지를 못하니까 전기밥솥을 사가지고 그래도 굶지 않고 밥을 해서 먹고 살라고 전기밥솥을 사겠답니다. 저는 이런 아내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이 앞섭니까?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두려움과 염려를 주려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멋진 삶을 살도록 돕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질문에게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 질문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멋진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내 생에 가깝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있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물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삶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서론으로서 대시를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대시를 살아가기. 이게 도대체 뭘까? 네. 어제 저에게 성도님의 아버님 천국 환성 예배가 아버네 야넨선 퓨너럴 홈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 장소는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님과 저희 할머님을 그곳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봤어요. 참 죄송하게 제가 오랜만에, 그것도 제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천국 환성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리고 간 김에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 그 묘지를 이렇게 잠깐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저희 할아버님을 생각하면 저희 할아버님은요,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좀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희 할머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 무릎을 꿇고 방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묘지에 가서 묘비를 보면 모든 삶이 두 개의 날짜와 그리고 한 개의 대시, 이 줄표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두 개의 날짜가 있고 그 중간에 대시가 있죠. 짧은 이 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시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표현해주는 이미지예요. 네. 대시란 것은 태어난 날과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날 사이의 시간이 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그 두 날짜 사이의 대시, 그 줄표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시는, 그 줄표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어떤 꿈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았는지, 또는 무엇을 남겼는지를 요약해주는 표시에 나의 삶을 말해주는 그러한 대시, 줄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날짜와 그 두 날짜에 있는 그 줄표, 그 대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그 대시, 그 삶을 볼 때,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세월이 기어갔어요. 청소년기에는 세월이 걸어갔어요. 장년기에는 세월이 달려갔어요. 노년은 어떻게 하고요?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을 개수하며 사는 인생, 남은 연수를 개수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자, 인생을 80으로 한번 놓고 볼 때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는지, 며칠, 몇 달이 남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계수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구단은 외울 줄 알면서 남은 세월을 계산할 줄을 몰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자, 나는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젊었다는 것은요,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산 날이 짧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이, 그날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아세요.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지만 몇 번 시한부 인생을 경험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LA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석 달을 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면서 3개월을 보냈어요. 그 3개월은 시한부 삶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3개월을 살기 때문에 거기 갈 때 손가방 몇 개와 그리고 옷 몇 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 그 필수품들을 챙겨갔습니다. 살림살이 도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회용 접시를 사가지고 그 접시를 계속 씻어서 썼고 손님이 와도 그 접시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왜? 석 달 있으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석 달 있으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날이 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진지한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도 2년 예정을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2년이 4년 반으로 길어지긴 했지만 2년만 살 것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도 2년 후에 내가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구별이 확실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침대는 내가 다시 가져올 거니까 좋은 것을 샀고요. 장롱은 내가 다시 가져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앞에 누가 버려둔 것, 그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식탁도 그렇고 다시 가져올 것이 아닌 것은 그 아파트 앞에 버려둔 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가지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참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정해진 인생을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별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웠어요. 얼마 안 있으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분별력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분별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둔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시한부 인생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리 슉 목사님은 예수님의 남은 생애 마지막 30일을 조명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남은 한 달을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사셨는가 묵상하고 그리고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네 가지 원리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열정적으로 살라, 온전히 사랑하며 살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담대히 떠나라.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생애 30일을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의 대시, 우리 삶의 줄패에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네 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그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려면,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에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뭐냐면 이 다음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을 베풀며 사는 일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는 이 다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없이는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열정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바라며 사는 존재.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 그 꿈,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찬양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방송을 들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송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이 저희 BBN 방송의 운영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BBN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청취율에 매여서 방송 원리를 바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BBN 방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의 매력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저희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죠.

0: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런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진짜 미안해해야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이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꿈 없이 살도록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악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기다림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

0: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1: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0: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1: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0: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1: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0: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1: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0: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1: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0: 같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김용택 시인이 쓴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의 그 설레임을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좀 인용해 드리자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며 햇살을 쏟아냅니다. 눈이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저는 이 시에서 방금 맨 마지막 이 부분이요.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뭐 사랑을 해보신 분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헨리 나우엔도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내 가슴이 흥분하고 기쁘고 그 꽉 찬 거라는 거. 이게 참 이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그런 그 기쁨인데요. 저는 이 기다림이 주는 행복과 관련한 특별한 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막노동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뭐 짐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점점 지쳐가니까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정상과 비정상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당시에 그 한국에 살던 저희 누나에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전화가 그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 전화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게 계속 힘든 생활 계속되면 병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한국 한번 다녀가라.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아니,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대목이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도 못 견디겠고 또 누나가 뭐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몇 달 뒤에다가 이제 예약을 하고는요. 그 당시로 저는 미국 공장에서 그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고속도로를 1시간 반 달려서 이제 8시간 막노동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그렇게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 누나의 그 초청으로 아예 한 학기를 통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나가가지고 꼬박 석 달을 놀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캠퍼스를 찾아가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석 달을 그렇게 놀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 들어오니까요. 꼭 느낌이 그 긴장돼 있던 압력 밥솥 이 꼭지를 틀어가지고 그 긴장된 김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살 것 같더라고요. 이 숨이 쉬어지는 게 숨이. 그래서 제가 이게 33년 전의 일인데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그 누나도 너무 고맙고요. 또 그게 저에게 너무 그 좋은 추억이 됐는데 제가 그 되돌아 놓고 보니까 석 달을 그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놀았던 그것도 저에게 참 좋은 추억이지만 그 기간에 제일 좋았던 거는 기다릴 때. 비행기표 끊어놓고는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나 해가지고 이거 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또 청소하러 갔다가 일 힘들면 또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제 맨날 계산이에요. 이제 67일 남았다. 이제 53일 남았다. 이제 30일 남았다. 이제 10일 남았네. 계속 하루하루 그 기다리면서 그 한국 돌아갈 날을 계산하는 그 기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 중 하나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막상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기다릴 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현실이 힘들 때, 그때 뭐 8시간 막노동하고 왕복 3시간을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뭐 밤 10시, 11시에 이제 야간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숙제 이런 거 하면 영어가 그때 잘 안 되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 숙제하니까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코피 터지고 그랬지만 이제 나 이제 곧 한국 간다. 이제 한국 방문한다. 석 달이나 내가 이제 놀다 올 거다. 그 기다림이 능력이 들어요, 능력. 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녹여놓은 게 그게 성경이에요. 누가 저보고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다 아시지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이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책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김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도래하고 그런 두려울 때 어김없이 나오는 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특히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 천이 만들어질 때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교차하면서 천이 만들어지는데 이사야서 구조가 딱 그거예요.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경고 나오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나오고요. 이것이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게 그게 이사야서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했다면 신약은 마르나타의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하는 원리가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 그거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 가서 쓴 책 아닙니까?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 속에 유배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로 신음하는 자기 그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다림의 힘, 이것으로 너희들의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요, 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덧입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이 기다림의 종교, 이 기다림이 주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그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하고 있는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 자기들만의 그게 그 비밀 사인 아닙니까? 마라나타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이게 우리 기독교를 특징 짓는 그 신앙 공동체 종교의 모습인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의 변질, 오늘 우리들의 타락은요, 이 기다림의 종교를 현세 누리는 종교로 엿바꿔먹은 거예요. 이 설교, 또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대학 가고, 수능 점수 몇 점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핵심은 기다림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그 반성할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그 대림절 묵상집에 보니까 그 이런 분석의 글이 있더라고요. 왜 그 교회가 이 기다림을 잃어버렸나. 간단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얼마나 제 마음에 아픔이고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기다림의 거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마라나타 기다림, 오실 메시아, 여전히 선포되는 게 사실이에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기다림의 힘이 거세당한 신앙, 종교, 이거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는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현실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 오늘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진짜 미안해해야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이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꿈 없이 살도록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악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묵상집을 이렇게 읽다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또 힘들었던 거는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시민권 반납하고 나는 이제 한국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잠깐 앞부분은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학대학은 2학년 때 지방의 교육전사로 들어갔더니 파트타임인데요. 한 달 월급이 24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 목사 시키셔야 되니까 물질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하다 왔기 때문에 좀 그 달러가 좀 현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 물질 훈련 시키시나 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온 그 달러는 건들지 않고 이제 24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기.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달동네 비슷한 데 가서 월 4만 8천 원짜리 창고를 개조한, 그러나 연탄 보일러 고장난 지 오래된 그런 4만 8천 원짜리 월세집으로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식비가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때 맨날 혼자서 이런 조그만한 전기밥솥에다가 이제 시장 가가지고 멸치하고 고추장 사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그게 내 식사였거든요. 삼시 세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영양실조 증상이 오더라고요. 핑 돌고. 겨울에 뭐 연탄 보일러 고장 났으니까 뭐 머리 감을 때도 없고요. 추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묵상집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월 4만 8천 원짜리 집에서 그거 마른 멸치하고 고추장에 삼시 세끼를 밥을 먹으며 지내던,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한 5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모든 직계 가족이 다 미국에 계시는데 저 혼자 지금 한국에 돌아와 그 외로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너무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찬송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어랴. 이 찬양 가사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추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가 한 2월 말쯤인데요. 여러분, 그 석 달에 그 추운 겨울 연탄 보일러 고장난 집에 그 전기장판 깔고 추워 그렇게 뼛속까지 추위가 이제 막 빠지게 되던 2월 말에 제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 저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골목길까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저 찬양을 혼자 중얼중얼 불렀거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왜 이 찬양이 제게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한 거지만 영양실조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 외롭고 또 교육전도사 누구도 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런 초라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마라나타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거 하나로 내가 지금 이민생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지내는데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게 돼 그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됐는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렇게 하고 33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목사 아닙니다. 저 이제 아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피해 다녀 피해. 아는 사람 안 만날 뭐 갖춘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아내도 있고요. 뭐 그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좋은 애들이 있고 다 갖추었는데 제게 그때에 비해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찬양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불러져요. 그리고 불러도 눈물이 안 나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좋은데 뭐 장차는 뭐 이게 저의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너무 좋다가 보니까 혹시 제 설교도 맨날 지금 복받는 설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요 지금 복받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복받은 걸 자랑하고 다니는 교회면 이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썩은 교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신앙의 핵심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그 신약의 그 초대교회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 날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땅 파가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던 그 극심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살게 하는 거 기다림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 기다리느라고 그 공원벤치에 앉아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진짜 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냉방에서 이제 살아봤거든요. 조금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밥 멸치하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그 조금 힘들긴 한데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제가 그 청소년 그 사역할 때 너무 이뻐하던 그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아, 이 녀석이 이제 지금 너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주변에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애들은 점점 이렇게 잘 풀리고 막 다 잘 되는데 자기만 맨날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니 그게 정상인 건 몰랐구나. 이 땅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데가 아니야. 진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거는 이제 그 가나안으로 치면 그래서 장례식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장차 본향에서가 제대로 된 삶이고요. 이 땅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하여 그걸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은 원래 다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섬기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그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네가 주변에 막 잘 풀리고 그 금만 봐서 그렇다. 금만 봐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자립하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목회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겠냐고. 네가 보기에 목사님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으니 나도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사람 많이 모이면 그만큼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거고 그만큼의 근심이 많다는 거야. 내가 있잖아. 개척 초기에 사람 몇 안 모이고 예산 얼마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됐다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타락한 목사야. 그런 게 아니야. 목사가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난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왜? 섬겨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모습은 지금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세선 문제, 대형교회의 비판. 여러분,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사명으로 죽을 까지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 때문에 누가 욕하겠냐고요. 보니까 저것들은 큰 교회 돼가지고 누리는 것만 많구만. 이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아들한테 이거는 막 이거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물려줬다. 그 누가 욕하겠냐고 그걸. 오늘 우리의 변질은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인데 막 현재 잘 사는 비법을 배우는 이게 무슨 뭐 성공학 그 무슨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작년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이라고요. 이 타락한 세상 성탄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말자고 그래서 리본, 거듭남, 다시 태어남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이 타락한 세속적인 성탄 문화가 거듭나야 되고요.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십자가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거듭난 주님의 자녀답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리본을 작년에는 12월 25일 주일날 설교했는데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 성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지 아시죠?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에요 크리스마스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기다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내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이 기다림.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의 3대 목표, 누림, 드림, 섬김, 한 주씩 설교하고요. 맨 마지막 12월 24일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주일에는 기쁨, 기쁨이 주제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자들이 누리는 기쁨, 이게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오늘 첫날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야, 이 성경에요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중에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택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누가복음 2장 26절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딱 시몬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기다림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의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 보니까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해드리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그 있지도 않은 무슨 산타클로스 그 흉내나 내고 그 루돌프 사슴코 그 코 빨갛게 만드는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의롭고 경건한 삶.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3장 3절이 이 한 달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삶의 구호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 거룩함. 왜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배 잘 만들어서 칭찬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거룩해서 칭찬받은 인생이에요. 이번 성탄절 한 달간의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이 더 씌워지는 이 선물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립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므온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영육간에 피폐한 시에 피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또 그 악한 헤롯 왕의 그 통치 아래 말할 수 없이 그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암흑기예요. 사회적으로는 도덕은 무너지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부패한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막 급증하던 시대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그 땅을 살아갔던 시므온이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는지, 그게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묘사했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묘사한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또 16절 하반절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 왜 이 악한 헤롯 왕이 지금 거기에 등장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악한 왕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은 선포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 읽으신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카노 목사님 그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제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병실에서. 근데 그 사모님이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 찬양이 찬송가 96장이에요.

0: 시인의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사모님이 이 찬양을 그렇게 우시면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옥하는 목사님 하면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거는 성공한 목사님의 대명사 같은데 여러분 그런 옥하는 목사님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그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모든 사모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목사님은 남편으로 만나게 됐을까? 그 부러움을 받는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모님 역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맨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막 이제 큰 교회 되면은 막 위로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는 분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 위로가 없어도 괜찮아. 그게 그 사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할 때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난 지금 헤롯 왕을 의지하는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헤롯으로 인한 그분으로부터 받아낼 그 무엇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면 돌아오는 거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좋은 거 하나 있는데요. 성도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대박이에요. 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얻는 건 실망밖에 없을 거예요. 멀찍이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그 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 헤롯을 의지하는 내 모습은 결국은 낙심밖에 없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질문 하나 더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자기가 뭐 홀로 뭐 연구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님의 지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인물들 마리아나 요셉이나 뭐 시므온이나 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이래. 초행길. 인생 3세판 한 세 번쯤 살아봐서 한 번 초행길 피보고 두 번째 또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멋들어지게 사는 것 같으면 가이드가 없어도 될지 몰라요. 우리는 초행길로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주 되뇌었다고 알려진 그 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옥하는 목사님께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초행길 목회길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앞서 발자국을 담임 목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어떤 발자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옥하는 목사님의 발자국이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더라고요. 바울의 발자국이더라고. 오늘 우리가 밟을 발자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족적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내내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그 성탄 말씀 묵상 주님 나심을 기다리며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한 구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 설교 그리고 매일 매일에 그 기다리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저는 시므온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이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미련을 떨면서 눈 뜨고 죽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난 이제 사명 다 이루었다. 오신 주님을 나는 맞이했기 때문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평안이 제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느 선박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하는 중에 필답고사 합격자들이 면접하기 위해서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접견실에서는 아무도 부르질 않고 스피커로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기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더니 접견실로 무턱대고 들어갔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20여 명의 다른 대기자들이 의아해하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조금 전에 들어갔던 청년이 신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연유를 물은 즉 나도 여러분들처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노라니까 음악 소리와 함께 무선 신호, 즉 모리스 부호라고 하는 신호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접견실로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0번째 김익두 목사는 일본 경찰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당당했다.

0: 김익두 목사님, 이거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1: 그래, 오래간만입니다.
0: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1: 당신네들이 고문한 것만 빼고는 아직 쓸만합니다.
0: 아,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1: 내 그때 일은 섭섭해하지는 않디요. 다만 아픔이 있으니까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무슨 일로 부렸을 섭니까?
0: 간만에 이곳 평양으로 올라오셨다고 해서요. 얼굴을 한번 뵈려고 모셨지요.
2: 당시 김익두 목사는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이끌고 있었다.
0: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예정도 입구에서 한번 모신 것뿐입니다.
1: 그럼 괜찮은 밥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와, 피냄새 나는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까?
0: 오호, 그런 곳으로 모신다고 해서 좌우같이 식사를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용건이 뭡니까? 어서 말하시라요. 내려 바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니까니 어서 말을 하시라요.

0: 목사님, 그저 이거 무슨 술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까?
1: 괜찮을 겁니다.
0: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괜찮다니요. 저들이 누굽니까? 일본 경찰 아닙니까? 일본 경찰이요.
1: 장로님, 김익두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저들이 일본 경찰이라 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0: 그저 그 길했으면 좋겠는데.
2: 목사님, 이번 설교에 감동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3: 와서 들어봤습니까?
2: 아,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3: 그 지새끼 마냥 숨어서 듣지 말고 당당하게 교회에서 밝히자요.
2: 원래 교회는 우리 같은 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목사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3: 아, 그것 때문에 날 부르신 거구만, 여기래.
2: 원래 설교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오하고 했어.
3: 그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겠다 생각을 하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디.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만 그거이가 이런 뜻이구나 하디 않겠어?
2: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3: 그거이 이런 뜻이니요. 아무리 우리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해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2: 아니, 이제 너무 소리를 질러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3: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이디요. 그거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나 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만한 사람이 듣는 거다 이거디. 잘 들으라우요. 내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래. 믿음에서 온다고 했디요. 그거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 날고 뛴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요.
2: 뭐? 뭐요?
3: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구문도 어떤 핍박도 이긴다 이거지요. 그거이 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아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4: 김익두 목사님께서 경찰서로 붙들려 가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0: 그래요. 지금 경찰서에 계십니다.
4: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그저 그 기르고 싶지만은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4: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0: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일본 일에 아무리 기른다고 해도 김익두 목사님을 오케는 못한다 이거디요.
5: 아, 장로님! 장로님 계십니까? 아유, 자, 내래! 이 집사입니다.
0: 어서 오시라요.
5: 장로님, 이거에 말이 됩니까?
6: 아이고, 어떻게 김익두 목사님을 고해 놈들이래 잡아가게 놔두셨습니까? 기분이 어떤 분인데요?
0: 죄송합니다.
5: 가서 모시고 나오시라고요.
0: 예? 모시고 나오라고요?
6: 아이, 기회야디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가설나무네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4: 진정들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5: 아이고. 진정이고 나발이고 당장 예. 모시고 나오자우요.
6: 예. 모시고 나오자우요.
7: 유계준 장로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주의 종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0: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요. 내래 김익두 목사님을 보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우계 장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신 김익두 목사를 경찰서에 가시게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라요. 내래 우계 해야 할지 모르가시오. 하나님, 그저 김익두 목사님이래 인도해 주시라요.

0: 예. 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 손님? 누군가?
0: 아, 저 들어오시죠.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근심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깨끗이 사함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러기에 구원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저희 BBM 방송에서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만으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초 위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나야 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성경대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성경대학은 미국의 복음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강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바로 원하시는 과목을 택하여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4: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3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 가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힛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0: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제12장.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든 부족은 그리스도의 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활의 으뜸이 되시고 첫째가 되셔야 하는 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자신이 청취자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5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뭐 갖가지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회는 뭐 협박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 분명히 옳다, 이런 결론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어요. 이제 5장에 와서 시몬 베드로가 한 두 번째 설교의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훈을 얻게 돼요.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이제 변절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초대교회의 고도한 영적 차원의 삶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는 단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날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성도 중 하나가 이제 바나바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는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성도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이고 당시 어려운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의 사역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13장에서부터도 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액수의 총액을 교회에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헌금을 했었고 모두가 그것을 널리 자랑스럽게 퍼뜨렸습니다. 그의 넓은 도량으로 그는 많은 칭찬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영적 차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변절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육적인 본성 때문에 지속되기가 참 곤란한 거죠. 그리고 또 지속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변절되어지고 어떠한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아마 바나바를 흉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팔았다면 속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많은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 역시 그 명성을 얻는 것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게 되었던 거죠. 전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합니다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헌금이나 헌물을 바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걸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으면 큰 액수의 헌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 그 이름을 발표하면 큰 헌금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어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재물로 사람들의 칭찬을 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듯이 교인들의 칭찬을 사고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뭐 또 그렇다고 그것을 또 괜찮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어쨌건 헌금이라고 하는 그 목적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진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조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나니와 사피라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판값의 일부를 남겨두고자 한 사실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 재산은 그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양을 내도록 강요받아요. 당신 얼마만큼 하세요? 얼마만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십일조 생활에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전부를 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소유를 다 바쳐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기에 자원함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드려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을 위해서 그 일부를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뭐 우리도 그런 찬송을 하는데요. 그런 찬송 어떤 때 참 죄송해요. 그런 찬송을 하는 게.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찬송을 할 때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된단 말이죠. 이 거짓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헌금 아유 참 이런 사실을 표현하는 게 참 어찌 참 부끄럽네요.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죄송하지만 경솔하게 불러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의 죄는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기를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성령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좀 황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뭔 잘못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필경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자 어느 사람 못지않게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의 잘못을 지적해 책망을 했을 따름인데 그렇게까지 될 줄. 그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원했을 리도 없고요. 그러나 아나니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호흡으로 숨을 쉽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육체를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분은 그가 원하시면 언제고 우리의 육체를 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권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자,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있어요.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어 내 가리라 한대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시몬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이제 삽비라가 되겠죠. 아내에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는 아나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서는 결코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삶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을 속여 신자들과 사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구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이런 유의 죄는 초대교회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교회의 변절이 있을 때마다 항상 권징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결코 그 이전만큼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제까지 모든 것을 공동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악한 본보기의 씨앗이 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이끌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 위에 두려움이 임했고,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무를 때 많은 무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만큼 그렇게 순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시몬 베드로의 신령한 분별력인데, 오늘 이것이 역시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신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표적과 기사의 은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 어떤 뭐랄까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권징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외부로부터 핍박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은사를 실행하자 거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핍박의 주동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주종했던 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을 주도한 것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따라서 사도들은 다시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로서 뭐 구약성경 같은데 보면 종종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이셨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과속들에게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발생했던 일과 참으로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돌이 굴려지기 전에 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돌이 옮겨졌던 것은 외부인으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감옥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들이 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옥 문을 닫힌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사도들은 문들이 열리기 훨씬 이전에 그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우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제 존경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참 그 좋은 제자였었고 선교사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이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증거,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이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를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일 때는 뭐랄까 좀 그런 것일 때는 이제 제외하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시면 다섯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불렀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죠. 그런 사람들이 거류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들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봐도 그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거류민이고 나그네들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크게 일곱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하는 이 말은 육체의 욕정을 제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욕정이라는 것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정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살고 계시죠. 우리의 육정은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정은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절대로 원치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정은 자꾸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이제 이런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 성령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시면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영혼이 싸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은 죄를 향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역사가 충돌을 일으키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누르시고 절제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승리해야 하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고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못된 늑대란다. 그래서 착한 늑대와 나쁜 못된 늑대가 우리 사람들 목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악한 늑대가 이기고 어떤 때는 좋은 늑대가 이기고 그런단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착한 늑대가 늘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거야 네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에게는 육체 정욕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여기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극적인 거 자꾸만 접하다 보면 그거 여러분 나쁜 늑대에다가 자꾸만 밥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읽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시고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늑대에게 계속 밥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다가 우리가 행실을 잘못하면 그들은 바로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 우리를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행실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 영광을 돌린다고요? 오시는 날. 누가 오시는 날?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왜 오시느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누군가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날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날, 즉 그들이 구원받는 날,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행실을 보여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12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세요. 어디 가서 못된 짓 하지 마시고 못됐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착하게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가훈이 필요하면 이거 가훈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끝부분에 놓으시면 왕을 존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나 총독에게 존경하고 총독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 2절에 나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왕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여놨어요? 주를 위하여. 13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법 앞에는 대통령이건 일반 국민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날 만한 일을 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가 하면 그분을 그 자리에 앉힌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쉽게 우리가 막 말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 자리에 앉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동하는 목소리에 너무 쉽게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또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을 계속 비방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옳은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힌 분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앉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간다든가 따라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목사가 또 여당 입장에서 저렇게 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까? 그게 제 관심사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어요? 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어느 당이 뭐 대통령 돼도 별 그것도 관심 없고. 하여간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뭐 여당 입장에서 이런 말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통치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부터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책 다 가져와서 불태워라 이런 명령 내린다면 저는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높지만 대통령을 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제가 따를 수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정부 당국에 붙들렸습니다. 그 당국자들로부터 이제 경고를 받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경고를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그 말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통치자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 악명 높은 네로가 로마서, 베드로전서 기록될 때 로마 황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의 말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 해도 잘못이 있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당 지도자는 보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러나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대통령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발언을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거 살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길이냐? 우리를 위하는 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 여야 포함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좋고 정권이 바뀌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더 잘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마다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막 물러나라고 해서 갑자기 물러나면 그게 우리나라가 과연 더 잘 되는 길일까?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선동돼가지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좀 따르자. 그게 제 예, 핵심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5절 말씀만 언뜻 보면 뭐 왕에게 순종하고 하는 이런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쭉 읽어보면 15절 말씀도 13절, 14절 말씀, 예, 통치자들에게 존경하라, 뭐 이 말씀하고 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곧, 예,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총독에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흠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부조리 잘못, 목회자들의 비리 잘못, 이런 것만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나 뭐 목회자들의 잘못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나는 거죠. 방송에 대고 막 교회가 이렇게 했다. 어느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떠벌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막 비방하고 고경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국선언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정치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정부는 이게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시국선을 한다든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시국선을 하고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교회가 불이익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전도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라든가 뭐 이슬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동성애는 잘못이다. 예, 광화문 광장에서 그거 하면 여러분 나가세요. 하세요. 동성애는 틀렸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슬람 들어오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예, 그런 것도 하셔도 괜찮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또 권력에 대항하는 듯한 이런 어떤 거 그런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평화롭게 우리가 생활하고 또 마음껏 복음 전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 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죄 짓고 죄를 즐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도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유인이니까, 진정한 자유인이니까 죄로부터도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멍에 매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 10절 말씀,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무사람을 어떻게 하며? 공경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라.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여러분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노인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여자 존중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여자들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우쭐대지 마시고 나보다 못해 보여도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늘 좀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로 주시는 권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었습니다. 1장 22절 같이 한번 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3장 8절 중간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 안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근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배우자 귀히 여겨야 되고 자기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자기 배우자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식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자식도 갖다 버리고 부모에게도 대적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집니까? 왜 그렇게 많은 범죄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우니까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두 산파들 이야기예요. 애굽 왕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딸 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히브리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집안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흥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일곱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일곱 가지 들으셨는데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성경만 한번 다시 읽으면 돼요. 오늘 본문만. 제 설교는 특징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냥 성경만 다 읽으면 아, 강목사 일곱 가지가 바로 요거 요거 요거지. 금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즉 자립할 때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낄 텐데요. 다 성장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을 여전히 빌려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방송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을 통과하면서 이 자립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BBN 한국어 방송이 우리 한국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그 후원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때마다 이제 BBN 한국어 방송도 자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좀 더 큰 마음, 성장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포도나무 위에 믿음이 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은 무슨 행하는 일로 생각해요. 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서 그 생명의 진액을, 그 생명의 진을 나는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암 저주 아니에요. 이혼하는 거 저주 아니에요. 병들고 빨리 죽는 거 저주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지 않은 그게 저주잖아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재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지난주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29절을 중심으로 보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종말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한 성도가 바로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절과 31절 중심으로 보는데요. 우선 30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대로요,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실 그때에 하늘의 징조가 사실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슴을 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성령 강림과 재림이 사실은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가 헬라어로 보면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인도하겠다. 그 거처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역시 성령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이루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세상이 이미 완성된, 또 이 세상이 끝난 종말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내용들이 성령 주심과 또 오순절 성령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다 이렇게 겹쳐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자꾸만 분리시켜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니까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서 아, 이때는 십자가 사건이고 이때는 성령 사건이고 이때는 환난 사건이고 이것은 재림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종말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죠? 크게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해요? 오실 것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

0: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들, 십자가로 확정된 일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며 환난이며 재림조차도 사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확정된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정된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확정된 얘기가 정말 이 역사의 마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확정된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부채 하나 들고 왔잖아요. 부채 도사하려고 들고 온 건 아니고 부채를 펼쳤다 접은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사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때 뭘 다 이루었어요? 장세 전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도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십자가 십자가한 이유는 십자가를 모르면 천지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건 바보거든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박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허물가지로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며 천지창 완성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마감될 때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장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이들을 값주고 사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들도 우리 있는 곳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장세전에 그 영광을 이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실 때에 정말 드러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애곡할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들이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마태복음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 구약의 말씀을 딱 떠내면 아 이게 누구의 예언이오며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경에서 뭘 증거하는지 오늘도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와 재림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볼 때 재림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1절 또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오심과 십자가의 완성과 복음이 증거됨과 그리고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불과 피와 연기를 예언하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의 그 예언들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미 종말이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죠? 불과 피와 연기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임에서 불과 피와 연기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때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고 스데반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래버렸거든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겁니다.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 저기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더 뭐요? 돌을 던져 죽였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일어나면서 그 돌맞아 죽는 순간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 얼굴이 죽어가면서 천사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이 죽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에 뭐가 되죠? 목표가 되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증이어야 되고 이게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썩어질 그 헛된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게 미국의 번영신학이 들어온 거죠. 이 미제국주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주의 미제 복음을 조심해라. 미제 복음을 조심해라.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 이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넘겨지면 이미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난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완성이며 이 역사 전체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6시는 낮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오후 3시까지죠. 한 3시간 분명히 십자가 칠 때 뭐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해가 뭘 잃어버렸죠? 빛을 잃어버린 거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표징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잠시 잠깐 나타나요. 3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썼죠. 그런데 놀라운 표적이 또 일어난 게 뭐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완성이죠. 너무너무 놀라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애통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는 게 두 가지예요. 아 실패했구나 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회개하는 애통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스가랴서 통해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로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에 이미 표적 하늘의 표적 나타났죠. 캄캄했다는 것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은 거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육체가 휘장이라고 히브리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와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생에 그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널 믿어줄게. 저는 이걸 최후의 유혹으로 보거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최후의 유혹이에요. 네가 십자에서 내려와봐라. 하나님의 아들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유혹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늘 봤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꼬라지 봐라. 그러고 지금 네가 예수 믿는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봐라.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훨씬 잘나고 세상에 멋있고 그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꼴이 그래? 네 병도 하나 못 고쳐. 너 집안 꼴이 그게 뭐야? 어떻게 아내도 한번 제대로 못 다스려가지고 그래? 이혼하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그래?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가면에서 인격이라는 것도 원래 가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퍼슨이라는 인격이라는 말도 페르소나라는 그 연극 무대 가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면서고 다 나와 있어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가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어서 이 찢어짐으로 그 조롱, 그 유혹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세상에 보암직한 성공을 내어봐라. 성령과 함께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말씀까지 인용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에 처형할 때에 한두 사람 처형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처형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를 반역하면 잠에서 수백 명씩 처형시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그 그리스도가 2주 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드다라는 사람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 잡히면 어떡해요? 로마를 반역했으니까 십자에 처형시킵니다. 이방인들이 로마 반역하면 십자에 처형시키는데 수백 명 십자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제 그 놈들 반역하는 놈들 못 박아 죽일 때에 빠락빠락 소리 지르면서 다윗왕국 만세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뭐 일본 사람 전쟁할 때 죽을 때는 천황폐하 만세 하고 죽듯이 얼마나 꽝꽝 지르면서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이 로마 놈들아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못 박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형 나갈 때 고함감 안 지를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못을 박혀보세요. 대못에 전부 그렇게 죽어간 거죠.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요 핍박받는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일본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에 못 박혀서 죽는 그 현장에 그렇게 고함고함 지르면서 저주, 원망, 악을 쓰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곱 가지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세상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어가는 분을 본 거예요. 로마 백부장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오, 이는 실로 의인이로다. 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도 어떻게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도 무슨 소리 들었어요? 둘 다 욕했거든요. 둘 다. 강도가 처음에 둘 다 욕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둘 강도 똑같이 욕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강도는요. 예수의 말씀 들었어요.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이질하며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 죽어가는 그 강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그 강도가 믿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백부장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실로 의인이었다. 이것이 십자가 자체의 완성이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남은 자거든요. 이게 택한 자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라는 그 죽음의 방식으로 그 십자의 방식으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야 마땅합니다. 표적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날짜 예언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 몇 번 저와 교제가 있었던 분인데 왜 또 왔느냐 하니까 십자가 복음 뭐 목사님 말씀해도 뭐 가보니까 몇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열정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수많은 단체들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더란 말이죠. 그것도 다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 자기 부인 얘기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가 저의 말을 들으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몇 번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30절 차집차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인데 우리가 정말로 시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제사장이 세워지고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표적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표적과 기적이 말한 대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죠. 성령은 우리의 담보물이에요.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와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우르르 저곳에 우르르 저 별로 안 오네요. 저 그런 그 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확정해라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정됨, 사랑, 그 십자가로 다 입성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원 받고 산 그 원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구원을 또 얻으려고 해요? 천국의 상에 대한 바람이 없어져요. 왜? 내 안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확정이 내 안에 있는데요. 뭘 CEO 경쟁을 붙여가면서 교회 잘 보자 그래요. 어떤 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열왕기상을 성경공부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치니까 제 설교가 원고가 떴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약을 따라서 책을 하나 보내드리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 그 다른 목사님 한번 근처에 있는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룰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미 세상을 정말 끝난 걸로 보는 거죠. 지난주 본 20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한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뭐로 봐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천붕지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죽어도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에 죽었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어버렸어요? 십자에서 그것도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하죠. 만약 여러분들 아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기대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합시다. 온 집안이 그를 기대했어요. 이 아이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을 살릴 아이라고. 그것도 독자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어떤 날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이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해와 달이 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단지 문학적 표현일까? 아니라고 베드로 후서 찾아보았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하늘과 해와 별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질 거란 말이죠.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잃었다 해보십시오. 정말 하늘과 해와 달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대요. 정말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한 저 총각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세상의 종말을 보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세상에 대한 희망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희망.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세월 아껴서 뭐 하려고요? 세월 아껴서. 세월 아껴서 예수님 십자가 전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살과 피를 나누면서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것을 전할,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전해라. 교회가 전할 것은 예수의 살과 피, 그 죽으심, 그 안에 담겨진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 자기 백성의 영광,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지 문학적 상징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오늘 오전에 신명기 설교 결론을 우리 전도사님이 골로새서 3장으로 내리시던데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졌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오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야긴과 보아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뭐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혼자 살림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사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위의 것 찾으세요. 땅의 것 찾으세요. 그래서 복음 듣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아, 당신은 지금까지 땅의 것만 찾았군요. 아니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할 것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전부 하늘의 것 얘기해요. 땅의 것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기도할 게 없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돈을 사랑하면 1만 원의 뿌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구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 증가하며 살게 이거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세님 복음 들은 기도할 거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 엉터리 복음 들은 거죠. 다른 복음 들은 거예요. 너무 기도할 게 세상에 썩어질 기도가 많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 왜 우리는 다시 살면 위에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또 우리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성령이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 마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석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걸 초월적인 그리스도. 초월성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재적인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삶을 받았고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찾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전부 땅의 것이다. 의심해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생각하고 말하고 삶의 목표, 가정, 추구하는 것이 전부 땅의 것이라면 의심해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땅의 것을 손 놓게 만들고 위의 것을 찾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환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가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죠. 땅의 것 틀어버리라고. 이게 얼마나 홀가분한 얘기예요. 이 세상 흔적은 다 지나가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이 물건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고요. 이거요. 한 10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100년 뒤에 우리가 이게 남아있을까요? 100년 뒤에 남아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임신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분이 자녀를 낳으면 모르겠습니다. 100년 뒤에 우리 아무도 없다니까요. 100년이요. 이 역사, 인류 역사에 보면 한 순간도 안 되잖아요. 영혼에 비추면요, 100년이라는 것도요, 한 점도 안 돼요. 그건 뭐 알콩달콩해요. 높은 데서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보십시오. 완성된 상태에서 보십시오. 헛사로다, 헛사로다. 이걸 자유라 그래요. 생명이 들어온 자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교회 문 닫으면 어때요? 목사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뭐 대수라고. 어떤 분이 지금 말기 암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회개고 예수님이라고 전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에게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말기 암이 왔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당신의 생명이 들어온다면 말기 암조차도 오 복된 암이여. 이건 말할 수 있어야 종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만 성도입니다. 이 자유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암이라고 벌벌 떨잖아요. 말기 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지금 저주 받았잖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끊어지게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르신들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고 또 요청하면 제가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혹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가면 이곳에서 나뭇가지 하나 끄고 갑니다.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살아있지.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죽었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경주에 갔더니 우리 박원혜 주사님 아버님이 그 나무에 가서 붙으면 산다 그래요. 나무, 얼마나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래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어르신 지금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때 막내 지르는 거죠.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빨리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꼭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주여 내가 참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생명의 원천인 말씀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이 접속된 거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뒤에 칼럼에 나와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믿음이 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만 무서워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서 그 생명의 진액을 그 생명의 진을 나는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암 저주 아니에요. 이혼하는 거 저주 아니에요. 병들고 빨리 죽는 거 저주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럼 기도할 것 딱 나오죠. 우리 아들과 예수를 합니다. 주여, 이 아이 저주받고 있습니다. 아까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장학금을 막 받아요. 오늘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막, 그러니까 또 학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전 9시 맞아 빨리 가지. 어떻게 해서 아이는 아직까지 예수의 생명이 뭔지 모르는데. 엄마가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 밥 주지 마세요. 그랬어. 내 말 안 들어. 밥 주지 마라 그랬어. 이게 한 절만, 3장 1절이 한 절만 해도 1시간, 2시간 해도 부족한 말씀이죠. 사실은 원고를 5장 준비했는데 지금 한 장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죽어야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만한 기회가 지금 이 시간 있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 우리에게 또 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연락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 연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전도는 신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이지만 전하는 방법과 기회 그리고 환경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그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방송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도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꼭 한번 클릭하셔서 전도의 부담감을 ITL 카드를 건네주는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지식과 실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신령하고 대단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결국 그의 신앙은 주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수준인 것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카밀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을 두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여성의 진정한

0: 알루미늄 호일 구기는 소리가 나서 난 아버님이 방금 구운 내 쿠키들에 손을 대시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봤더니 그 자리에서 씩 웃으며 서 계시지 뭐예요.
1: 미안해.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해 볼게.
0: 아버님은 우리가 아버님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아버님은 단지 날 너무 화나게 하신다고요.
1: 미안해 여보. 우리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0: 아버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보. 하루라도 더 같이 사는 거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을 이 집에서 내보내요.
2: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목사의 아내였고 절망적인 상황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그녀를 죄로 몰아갔지만 자유로도 이끌게 되었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카밀라 앤더슨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제게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을 늘 교회에 데려가셨고 저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했고 손 위의 언니인 니타도 잘 따랐습니다.
4: 언니, 언니는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신학대학에 갈 거야?
5: 미주리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 난 주님을 섬기고 싶어.
4: 나도 그래. 나도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한 그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어.
3: 저는 늘 노래하는 게 좋았고 교회와 제휴관계에 있는 미주리의 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죠. 졸업 후 미주리에 있는 한 기독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뉴올리언스에 있는 선교단체를 후원했고 그곳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6: 우리는 지금 냉담한 크리스천들이 사는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뿐 헌신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옷장 속에 가두고 일요일에만 그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3: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일학교 교사며 성가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몇 년 후 저는 시카고로 돌아와서 일리노이 마크햄에 있는 쿡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지냈고 고향의 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성경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가르치며 저희 교회에서도 기독교육위원회를 섬겼죠. 그 결과 저는 교회에 새 중고등부 목회자를 선발하는 면접관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자질에 관한 목사님의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7: 여러분 중에 후보자인 나트 앤더슨 씨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4: 네, 이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중고등부 목사님을 2년간 모시고 보내드리는 일을 반복해왔어요. 그건 아이들이나 우리들에게 부당합니다. 앤더슨 씨가 적어도 5년은 머물기로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7: 아트 목사님, 얼마나 오래 계실 예정이신가요?
1: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7: 카밀라,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후보자에게 투표했습니다.
4: 하지만 5년 동안 머무르겠다고 서약하진 않았어요.
7: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기에 매우 유능한 인재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저분을 위해 투표할게요.
3: 그렇게 해서 저와 아트는 처음 만나게 됐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전 처음에 그에게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서 표를 주지 않았다는 걸 고백했죠. 그 일을 두고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0: 드렸답니다.
1: 목사에게 헌신을 기대하는 자매의 생각은 옳은 거예요, 카밀라. 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0: 목사님은 중고등부 사역자로 아주 유능해요. 내가 투표 방향을 바꿔서 다행이에요. 아 참, 나 가끔씩 대인과 함께 퍼시픽 가득 미션에 가서 찬양하고 있어요.
1: 구제 선교단체요?
0: 네, 저녁 예배 때 함께 찬양을 해요.
1: 나도 나중에 가볼게요.
0: 대환영이에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간증을 하고 있어요.
1: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0: 딱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1: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0: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1: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겠죠.
0: 아트바저는 약혼하고 6월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플로리다에 살고 계셨고 꽤 먼 거리에 사는 아트의 누님 댁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전 그분들을 잘 알지 못했죠.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무렵 그분들은 플로리다로 돌아가셨고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우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두 분이 여기 시카고로 이사 오실 거래.
0: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시대요?
1: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 아버진 당뇨병이셔.
0: 심각하군요.
1: 아버지는 동맥경화증이 있으셔서 몇 번씩 뇌졸중 증상을 일으키곤 하셨어.
0: 그럼 두 분은 형님 댁에서 사시게 되나요?
1: 아니, 아파트를 얻으실 거래. 이번 봄에 나랑 누나가 같이 가서 두 분이 여기로 이사 오시는 일을 도우려고 해.
0: 계획대로 이듬해 봄 아트와 그의 누님은 플로리다로 갔고 시부모님이 시카고로 이사 오시는 일을 도왔습니다. 4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매우 바빴죠.
1: 카밀라, 상황이 급하게 됐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결정을 해야 돼. 부모님이 더 이상은 두 분들만 사실 수가 없게 됐거든.
0: 우리 집은 두 분을 다 모실 방이 없는데요, 여보.
1: 그래서 누나와 상의해봤는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겠대. 당신이 아버님을 모셔주겠어? 도와줄 다른 가족들이 전혀 없어.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0: 물론이죠, 여보. 우리 할머니도 수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사셨어요. 아버님도 우리와 함께 잘 지내실 거예요.
1: 나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좀 드리려고 해. 독립적으로 사시는 기분을 느끼시도록.
0: 저는 곧 아버님과 함께 사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용돈을 받으시면 가까운 가게로 가서 파이, 사탕, 탄산음료와 그 외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사셨죠. 가게에서 다 못 드신 음식은 몰래 방 안에도 숨겨두었고요. 내가 아버님 방에서 뭘 발견했는지 좀 봐요, 여보.
1: 그런 정크푸드를 드시면 안 되는데.
0: 개미들의 행렬을 따라가다가 아버님 침대 밑에 숨겨진 음식들을 발견했어요. 침대 옆 서랍 안에는 쿠키들을 잔뜩 숨겨놓으셨더라고요.
1: 내가 아버지와 얘기해볼게.
0: 용돈 드린 걸로 온통 몸에 해로운 음식들만 사고 계세요.
1: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용돈을 줄여야겠네.
0: 당뇨병은 식욕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아버님은 수시로 가게 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버님을 위해 당뇨 식단을 만들어 드렸지만 아버님은 단 것만을 고집하셨죠. 결국 아트는 아버님의 용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식욕은 탐욕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아버님 건강의 악화는 시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은 음료를 따르다가 유리잔을 떨어뜨리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다른 물건들에 부딪히곤 하셨습니다. 그 뒤 처리는 늘 제 몫이었고 그로 인한 절망과 분노도 자라났죠.
1: 여보, 나도 우리 아버지가 함께 살기 힘든 분이라는 거 알아.
0: 난 지금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엉망이 된 것을 치우고 아버님과 말다툼하기도 지쳤다고요. 마치 내가 아버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다니는 기분이라고요.
1: 내가 아버지와 또 한번 얘기해 볼게.
2: 아버지!
1: 아버지, 이제 단 것 좀 그만 사드세요. 몸에 해롭다고요. 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단 것을 드시면 치명적이에요. 나중에 실명하시거나 혹은 다리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그런 일 원치 않는다고요.
3: 걱정하지 마. 나 괜찮으니까.
1: 카밀라가 아버지를 위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사오고 있어요.
3: 그런 음식은 맛이 없어. 게다가 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1: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 용돈을 완전히 끊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이 없겠습니다.
3: 카밀라가 나를 미워해서 그래?
1: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3: 아니야. 날 미워해. 저 아이는 날 미워해.
0: 아버님의 탈선적 행동은 점점 제 화를 돋궜죠. 어린 세 자녀들을 두고 목사 사모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던 저는 아버님과 싸우는 스트레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비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시아버지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까지도요. 아버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제 인격의 한 면이 드러나게 됐답니다. 이듬해 봄, 저는 대학 동창과 그녀의 가족들의 방문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주말을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오는 것이었죠. 제가 안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부엌에서 알루미늄 호일 구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봤더니 아버님이 미소를 지은 채 서 계셨죠. 쿠키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는데 단지 호일을 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달려올 줄 아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험한 말들을 쏟아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에 남편이 귀가했을 때도 전 여전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아버님을 우리 집에서 내보내요.
1: 카밀라, 아버님은 아무데도 가실 곳이 없어.
0: 아트, 아버님과 나 둘 중에 택해요.
1: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얘기해볼게. 아버지, 그냥 계속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저희 집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계시다고요.
3: 난 제가 만든 쿠키 안 먹었어.
1: 아버지가 양치기 소년처럼 저 사람을 놀리셨다면서요.
3: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저 아이는 유머 감각이 없어.
1: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 카밀란 나를 미워해. 너도 알잖니. 걔가 나를 미워하는 거 나도 다 알아.
0: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난 정말 아버님이 싫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후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제거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님이 제일 먼저 저희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요. 아버님이 원하는 모든 음식을 먹여드리고 더욱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으로요.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했었네. 내가 수치 속에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 죄 위해 대신 지셨네. 찬송가의 가사를 곰곰이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죠.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저를 보시는 방식을 통해 제 마음의 추악한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4: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5: 오 주님, 절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알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저한테 주세요. 제발요.
0: 제 두 손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울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저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맡겨드렸죠. 다음 날 아침 아버님과 얘기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제 못되게 말한 모든 말과 아버님께 한 행동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그 몹쓸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아버님이 밉고 싫었어요.
3: 나도 안다.
0: 어젯밤에 주님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님도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3: 그래, 나를 용서하마 카밀라.
6: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니?
0: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께서 찬송을 통해 나한테 개입하셨어. 남편이 그 라디오를 켜놓았던 게 분명해. 언니, 그 찬송의 가사는 분명히 내 마음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
6: 무슨 제목의 찬송가였는데?
0: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 그 가사를 듣는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어두운지 알게 됐어.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지.
6: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0: 그리고 즉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달았어.
6: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0: 니타 언니, 언니는 정말 좋은 언니야. 늘 경건의 모범이 돼주잖아.
6: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가족 안에 심으셨어.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0: 언니도 나와 같은 문제로 힘든 적이 있었어?
6: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1: 아버지가 방에 돈옷을 숨겨두신 걸 보고 내가 그걸 다 압수했어.
0: 불평하시죠?
1: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드시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
0: 네, 꼭 하나님 같네요.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주시잖아요.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지. 좋은 아버지처럼 주님도 우리를 연단하시잖아.
0: 예수님께서는 절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다신 아버님께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1: 잘했어.
0: 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자신이 교도소 수감자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살인자야. 단지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근데 성경에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요.
1: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는 죄야. 선한 죄인들은 전혀 없지.
0: 내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몰라요.
1: 성경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0: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지적해 주시니 참 감사하죠.
1: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
0: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총 6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 3호로서 여성들을 상담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세월 덕이죠.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7: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세주로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람 몸에 지닌 생물학적 시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생물학적 시계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대로 바뀌는 첫날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은 취침 시간에 잠들기가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이 시간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의 체온과 호르몬과 졸립, 깨어있음 등을 매일 조절하는 24시간 생물학적 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날들이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질 때 혹은 우리가 한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여행할 때 우리 생물학적 시계는 다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의학자들이 때때로 잘못 조절된 이 시계 때문에 불면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생물학적 시계는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 시계는 우리 뇌 기반의 시상하부에 있는 한 묶음의 신경세포들입니다. 어떻게 이들 세포들이 우리 몸이 올바른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쥐들을 완전한 어둠 속에서 7일 동안 가두어 놓았습니다. 인간과 동물에 대한 실험 결과, 이러한 방법이 생물학적 시계를 효과적으로 혼란시킴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이 쥐들을 정상적으로 새벽이 되는 시간 바로 전에 빛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들이 보고하기를 빛이 이 생물학적 시계 안에 있는 두 유전자들이 활동을 즉각적으로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전자들이 반응했던 뇌 안의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조정 기능을 가지는 우리 생물학적 시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경의를 불러일으키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실제적인 발명품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의 성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자신의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그어져 있고 깊은 묵상의 언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도처에는 T, P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try and prov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였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무디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참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의 약속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신의 생각이 어디로 흐르게 됩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 신중해야 하지만 마태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모여라 주님이! 와!
2: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사라진 엘리야. 거대한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주위도 찾아보고 도시와 산도 모두 찾아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흔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를 본 사람도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그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 태어난 곳, 디셉, 직업,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용감하게 그는 왕의 잘못을 얘기했다. 숨어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 산 위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살라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우리가 찾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았으면 저희에게 답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그때 시청을 했고 또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텐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방송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장례식 날 조문을 하기 위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에 줄을 서 있었고요. 그 주 동안에 25만 명이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500여 명의 왕이나 여왕, 대통령, 국가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품격으로 유명한 한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저도 비디오를 봤죠. 그때 온 세상이 영국과 떠나가는 여왕을 바라보았다면은 우리 생각은 다른 사건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귀환이에요. 성경에서는 훨씬 더 위대한 군주를 인정하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모일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이에요. 공의와 힘을 가지신 지도자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겠고 주님에게 모든 혀가 고백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분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왕의 도착은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세상이 여왕이 떠난 것을 목도하는 것 같이 언젠가 최고의 왕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고백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얘기죠.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토록 존경받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을 세상 왕 중의 왕이요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 정당한 통치자로 높여드리며 사랑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뒤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이것도 길다는 것입니다.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읽기에는 너무 긴 거리니까 더 줄여보라 그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할 수 없이 한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추리고 추려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길다고 더 줄일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현인들이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그 한 페이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한 글귀만 적어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때 왕이 그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를 적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삭막한 이 시대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짜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 아마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대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 점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음식점 벽면에 이런 문구를 적어놓았습니다.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놓았어요. 이걸 본 손님 한 분이 음식을 먹고 나서 현찰을 지불한 후에 내일은 공짜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이 끝났는데 음식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내일은 공짜라고 했는데 왜 값을 받느냐 따졌더니 주인이 말을 하죠. 그러나 손님이 드신 것은 오늘입니다. 공짜를 드시고 싶으면 내일 또다시 오십시오. 이런 엉큼한 상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는 날은 항상 오늘이죠. 그러므로 현찰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짜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내가 지불한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을 당연한 삶의 이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도 이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거둬주시는 공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도 거둬주시고 공기도 거둬주셨어요. 햇빛과 바람, 구름과 비, 하늘과 바다도 거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거둬주신 것을 성령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구원의 선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상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에 분명히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민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반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으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은총과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비참하고 몰락된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솟지 아니하고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간직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그것을 잘 간직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솟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화목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잠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0: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할 강청이 하나 있다. 그 내 간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이라는 이 말은 에이스 캐논이라는 단어, 이 캐논, 캐노스 혹은 크노시스 이 단어는 텅 비었다, emptiness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보지 2장 7절 말씀에 크나틱 디알러지라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모든 걸 비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캐노스라는 이 단어는 empty, 텅 비었다, worthless, 가치가 없다, 낭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소홀히 다루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게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파워를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먼저 간 것은 insight,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에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허락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에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거들, 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모자랐던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너무 넘쳐서 사실은 이슈가 되었던 교회이기도 하죠.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마저도 풍성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실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음행과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더구나 바울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마음껏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간직하지 않은 채 이렇게 쏟아버리게 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쏟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 쏟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다루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은혜를 사구려 취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담아도 다 솟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maybe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다투었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큰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 마음에 금이 가 있으면, 마음에 구멍이 생기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BSBC 라이프 강의할 때마다 항상 소개해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죠. 사실은 이 예화는 빌리 행스라고 하는 제자 훈련 사역자가 소개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빌리 행스라는 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서 영향받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자 훈련 사역을 시작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Becoming a Disciple Maker라고 하는 사역을 하신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찬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목이 몹시 마른 농부 한 분이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러 올렸습니다. 처음에 물을 길러 올릴 때는 분명히 두레박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다 올려놓고 보니까 두레박에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레박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물을 잔뜩 담아도 구멍이 나 있으면 올라오는 동안에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이와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 있으면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법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성장과 축복의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깨어진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많은 축복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을 솟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솟게 만드는 세 가지 마음의 케이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교만한 마음, arrogant mind. 이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솟게 합니다. 두 번째가 왜곡된 마음, distorted mind. 깨어진 마음이고 삐뚤어진 마음이죠. 세 번째가 주저하는 마음, wavering mind, 혹은 indecisive min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요소들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솟지 않고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쏟아버리는 첫 번째 요소가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쏟은 근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게 되었도다. 이미 배부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배고픔을 느끼겠습니까? 이미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무엇을 아쉬워하겠어요? 이미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미 배부른 너희들, 이미 부유한 너희들, 이미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자취하는 너희들,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총에 은총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메일 중에요, 류태영 박사가 보내주시는 메일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류태영 박사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신 분이에요. 정말 가난한 모슴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배웠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늦은 나이긴 하지만 18세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구두닦기, 신문 팔이던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은 한국의 농촌을 깨우고 가난을 떠나가게 하자는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펴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농업 선진 국가가 덴마크라는 사실을 알고 덴마크로 유학을 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가 만일 덴마크로 가기를 원한다면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컨택을 해라. 제일 높은 사람이 덴마크 국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너를 돕지 않겠느냐. 사실 그 당시는 아직 국교가 형성이 안 돼서 대사관도 없고 요즘같이 인터넷도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의 주소를 알고 어떻게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확신하고 일단 도서관으로 가서 국왕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프레드릭 구세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프레드릭 구세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편지에 다 적은 후에 봉투에다가 왕의 이름을 적고 왕이 아무래도 수도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펜하겐이라고 적고 덴마크라고 적은 후에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김스방이라고 적고 서울 한국 그렇게 적은 케이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편지가 국왕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또 들어간다고 한들 국왕이 이런 편지를 보긴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20여일 지난 뒤에 답신이 왔어요. 국왕이 직접 보낸 답신이에요.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전액으로 장학금을 주겠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마련해 주겠다. 심지어 오는 도중에 일본에 하루 묵는 호텔비까지 다 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신이 왔어요. Can you believe it? 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이분은 이와 같은 기적으로 돈 한 푼 안 드리고 덴마크 유학을 하고 나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청와대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 당시 한국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싶었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닦고 그것을 세운 분이 바로 류태영 박사예요. 후에 이분이 건국대학교의 부총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을 설립하셔서 농촌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인맥이니 학인이니 출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기적같은 축복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쫓지 않으려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쫓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사실은 삐뚤어진 마음이죠. 왜곡된 마음. 이와 같은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비유가 있죠. 이 가시나무 떨기라고 하는 것은 엉겅기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엉켜 있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시를 찌르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마음밭에는 어떤 말씀을 던져주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 하나가 2절에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여기에 인용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원문 전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너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너가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고레스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통해 유대인 해방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너가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너라고 하는 이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네 개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는 Songs of the Servant. 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네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노래가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게 바로 종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노래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49장은 그 중에 두 번째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8절에 예언된 그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셨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를 사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메시아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앞에 왔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이나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명한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메시아 표적을 왜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바알세불의 행한 일로 돌렸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아무리 귀한 것을 보여주어도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으면은 인간관계도 힘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합니다. 엉금기처럼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엉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가시와 은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뒷짐지고 앉아서 방울선을 제대로 하나 그리고 심사위원같이 평가하는 분들은 절대 내 못 받아요. 본인도 높으신데 무슨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끔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하든 아멘할 자세로 받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말하기 전에 먼저 아멘해버려서 당황할 정도로 막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심어주어도 다 속속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외부의 공격이나 불행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운 것이 덮여 있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이 오래전에 이와 같은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금은 보자기를 뒤집어 쓴 괴한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틀어막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눈을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면 손을 묶어서 그 일을 못하게 했어요. 한 번은 자기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괴한이 말을 가로채서 저주를 퍼붓게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난 D.L. 무디가 너도 대체 누구냐? 그리고 금은 보자기를 벗겨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병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왜곡된 마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욕망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가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속에 있는 은근기와 가시돋친 마음들을 다 처리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은근기 같은 마음이나 가시 같은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내려놓고 처리한 후에 피곤한 마음으로 순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려면 1차적으로는 마음이 낮아야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출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마음을 청산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내 앞에 와 있다면,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와 있다면 결단을 해야지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면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indecisive mindset,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이 now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지금이고 구원을 받는 것도 지금이에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을 결단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Decision time,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도 이런 인생 가운데 결단의 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죠. 근데 지나가는 시간들을 그냥 두면 흘러가는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고 하지만요, 세월만 흘려보냈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시간을 붙잡게 되면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대다수의 축복은 결단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디시즌 메이킹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날 때도 결단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데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데도 결단이 필요해요. 비전을 성취하는 데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떤 어젠다가 주어졌을 때에 decision making,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면 지금 하셔야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내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도 지금 해야 돼요. 용서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해야 돼요. 기도도 지금 해야 되고 선교나 봉사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게 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셨으면 다시는 되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결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나의 마음은 되돌아서면 안 돼요. 끝까지 나아가야지 참된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벌츠라고 하는 탄광촌의 한 가난한 청년과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모여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중에 밴드미 나를 꺾어주십시오, 나를 꺾어주십시오, 이걸 외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 전역에 영국 역사상 가장 큰 The Great Revival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수십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술집이 문을 닫고 폭력이 멈추고 감옥이 폐쇄되고 온 지역이 복음의 물길로 뒤집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복음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인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로 힐즈라고 하는 인도의 동부에는 아삼 지역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원주민들은 난폭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트라이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마을 전체에서 딱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그 마을의 추장이 굉장히 진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 믿은 그 사람과 가족을 마을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Stop following Jesus. 예수 따르는 것을 중단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No,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am not turning back.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이 화가 난 나머지 그의 아이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Stop following Jesus. 그때 그는 또 대답합니다. Do not go with me. 설사 아무도 나와 함께 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나는 여전히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난 이 추장이 그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Now you will stop following this Jesus. 이제는 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사람은 추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No turning back. 되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추장은 자기 귀를 의심했지만 이와 같이 대답하는 그를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격분한 추장이 마침내 그를 죽이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했던 그 사람을 지켜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중에 추장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온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이 노래가 되어서 온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늘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어젠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No turning back. 절대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한 번 바친 인생 끝까지 바쳐야지 주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받고도 지금도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는 가운데에 주 앞에 나의 생애를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삶을 주님 앞에 커밋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정한 주를 따르기로 한 결정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삶을 의탁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실 분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이든 오피스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원 초청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만나기 위해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와서 녹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주를 위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주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동원 강사의 목회자의 고난과 영광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는 목회를 마무리한 사람이니까 목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세미나 한 시간 목회자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나간 제 목회 한 담임 목사 35년, 전도사까지 한 42년, 43년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제 목회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로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정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하고는 훨씬 뭐 다른 역사적 상황이죠. 대개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방화 사건을 저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 교회가 고난 속에 있었던 시대에 그 고난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리더로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두 개의 중요한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영광이죠. 고난과 영광. 저는 이 시간에 목회의 길 혹은 목회의 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번에 전체 코스타 이 대회의 주제가 The Sent, 고난,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목회의 길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혹시 제 목회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목회 생활을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오면서 곰곰이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몇 말씀,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화두를 갖고 베드로가 살았던 역사적 컨텍스트와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 시대의 고난, 우리 시대의 영광,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어떤 고난이 있을까, 어떤 영광이 있을까. 보내가 실제

뭐 목이 잘리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고난을 나는 받은 일은 없지만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고난이었을까? 첫째로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내적 갈등이었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내적 갈등.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목회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나? 내가 잘못이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정당한 부르심이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내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어떤 순간에 더 그 질문이 절실하게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죄인성, 죄성이 내 속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끊임없이 죄성 때문에 나 자신의 불완전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그래서 연약해지고 또 왜소해지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내가 과연 이 목회를 제대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죠.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대선배인 우리 바울 형님도 나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 나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바울의 고백이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울의 이미지 거인 바울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고백이란 말이야.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이 떨었다. 심이 떨었다. 나하고 비슷하네. 이런 그 공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 바울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바울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그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너무나 약해지고 두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을 의존하고자 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자 했다. 난 그렇게 이 바울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서를 계속 읽다가요. 바울이 이거보다 더한 절망을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경험한 고난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외적인 어떤 핍박이었는지 어떤 내적인 고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찰란지 앞에 바울이 지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그런데 참 그 다음절이 저에게 굉장한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이 대목이 얼마나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어필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 목회의 장에서 어떻게 표현됐어야 하나. 나를 신뢰할 수 없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0: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 한 40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정말 처음 목회 20년 동안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매우 의례적이고 전통적인. 근데 한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여튼 뭐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 워싱턴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깊이 이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경험. 그다음부터 기도하는 목사가 좀 됐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네. 나는 설교만 잘하면 목회가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날 또 이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약성. 내가 꼭 던지고 싶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사고 난 교회 가서 중재하고 카운슬링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 가운데 중독이 너무 많다. 어딕션, 중독. 근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고 숨기다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코너에 가서 그것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사고들이 너무 많다. 성애 중독,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포르노의 중독, 또 만만치 않은 화 중독, 앵거 중독. 목사님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하고 붙어서 싸우다가 결국 목회라는 장이 만신창이가 되고 깨지는 경우들.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것도. 앵거 어딕션이 있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목회에 무슨 신약이 필요하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잘 아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이 위튼에서 가르치던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알프 홈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던진 유명한 화두가 있죠.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것이 과학자가 발견하든 심리학자가 발견하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가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심리학적 도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 도움 받으면 상당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왜 도움을 받지 않느냐 말이죠. 도움을 받지 않느냐. 최근에 한 분이 그런 교회에 사고 나서 제가 그 한 분을 카운슬러를 소개했는데, 한 석 달째 상담을 받으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진작 이런 상담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개신교 안에 그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 목사들이 카톨릭은 있거든요. 네, 선배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같이 고해성사도 하고 또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해서 영적 지도를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사고 나면 다 같이 상처받고. 나는 되도록 목사 안수 받을 첫 무렵에 목회장에 들어설 때 그런 중독에 심틈이 있는 분들은 좀 치료받고 목회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주 절실한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한 목회자의 고난은 비전과 야망 사이의 갈등입니다. 비전과 야망 사이에. 저는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비전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순수한 그런 비전을 갖고 출발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사이에 그 비전이 다 야망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예배가 아니다. 나도 예배가 아니다. 내 속에서 느끼는 많은 갈등들. 예. 그 사람의 그 욕심, 야망이란 끝이 없잖아요. 예.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길 원하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예배당도 훨씬 더 좋아야 되고. 저도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목회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한때 저희 교회가, 성장의 피크를 이룰 때 출석이 2만 7천명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2만 7천명. 그리고 주일날 양쪽 캠퍼스의 성전에서 학술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마다 설교를 6번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인데 일생에 그때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그중에 적지 않은 교인들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나갈 수가 있죠.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건물을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지어봅시다. 어떤 분들은 뭐 건물까지 가지고 와요. 저기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한번 우리도 큰 건물 한번 짓고 이렇게 여러 번 예배드리지 말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면 어떠냐. 뭐 솔깃해서 마음이 기울어진 순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이 있어요. 그건 신학책이 아니에요. 뜻밖의. 그래서 난 교육학자들이 쓴 책이었는데 저를 건져준, 그 위기에서 건져준 책이었어요. 그 책은 헨리 클라우드, 그 다음에 존 타우센트 두 사람이 쓴 공조한 책이었는데 책의 제목이 바운더리스라는 책이었습니다. 바운더리스. 미국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교육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책이. 한국에도 상당히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는데 전혀 팔리질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번역하는 분이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울타리. 바운더리 울타리. 근데 제목을 딱 보고 이게 무슨 책인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울타리. 네. 그리고 겉장이 너무 이상하게, 겉장이 아주 어수선한 겉장이었어요. 네. 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겉장이라도 좀 이렇게 쌈박하고 제목이라도 매력적이라야 책을 집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집는 거예요. 책방에 가면 구석에 이렇게 박혀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꾸어서 냈어요. 조금 맞게. 뭐라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라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하고 자녀 교육할 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시점에 가서는 부모가 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안 돼, 그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녀에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Setting the boundary. Setting the boundary. 경계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안 돼.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한계를, 경계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꼭 다 해야 되느냐. 네가 이렇게 꼭 다 뭐 큰 교회당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꼭 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해야 될 거냐.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 그 무렵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한 시편을 통해서 깊이 터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시편을 펴면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편 강의 집도 책을 내고 그랬는데 시편이 물론 150편이야 되니까 다 설교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 시편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설교한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왜 시편 가지고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지? 근데 그 시편을 안 봤던 것은 아니에요. 전에 봤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보긴 봤는데 내가 설교를 안 한 이유를 알았어요. 1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1절이. 시편 131편이었는데 시편 131편 1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한참 내 인생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 때 나는 지금 큰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내 비전하고 배치되는 시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난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시편이 나를 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시편 갖고 열 번도 더 설교를 했어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편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것이 다윗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다, 뭐 편집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워낙 사람이 순진해갖고 다윗의 시를 썼으니까 다윗이 썼나 보다. 이렇게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요. 그리고 다윗이 만약 이 시편을 썼다면 이건 더 놀라운 시편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이런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했던 너에게는 그 미션을 내가 맡기지 않겠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인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도 저는 비전이 있어요 라고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알았어요 하나님, 저 안 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준비만 다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내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할 일도 있고. 그때 이게 뭐 건축을 한다고 그랬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 앞에 오더라고요. 차라리 그 에너지 갖고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못했던 그 일을 하자. 선교와 함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회복지 사역에 집중하자. 교인들하고 제가 진솔하게 나눴어요. 교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우리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합시다. 놀라운 사실은 그 5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건전한 사회복지공동기관을 12개를 만들었어요. 12개를.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큰 교회당을 지은 것보다 마지막 제가 은퇴하고 마무리할 때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비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거기다가 setting the boundary, 예, 경계를 그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숙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지. 또 하나는 가정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의 갈등. 예,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많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의 갈등. 저는 저의 선배 시대에,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칠순 잔치를 해서 얻어먹고 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칠순을 믿어지지 않는, 네. 안 믿어져요? 예. 근데 저보다 선배, 그러니까 75세 이상 혹은 80세 이상 되는 우리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은 가정을 잊어버린 분들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교회에 올인하고 사역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했던 우리 선배 시대 분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올인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가정이 희생이 되는 거죠. 가족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거의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래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옥하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그분이 눈을 감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나는 가족들에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게 가장 커다란 아픔이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뿐이 아니라 아마 이 선배 시대가 공통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낫던 것 같아요. 조금 낫어요. 제가 미국 유학으로 왔을 때, 70년대 초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70년대 초에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가 있다고 등록금까지 다 내줘서 갔는데, 그때 빌 가펠드라는 분이 베이직 유스 컴플릭 세미나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잊을 수가 없어요. 디트로이트 코보홀이라는 데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3시간, 토요일 하나 하루 온종일 한 만 명이 꽉 찼는데 일주일 내내 무슨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관계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70년대 초만 해도 그런 설교도 없었고 그런 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야, 성경에 이런 것을 가르친다. 그때 제일 제 눈을 열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미국 오기 직전만 해도 그 당시 저희 세대가 조금 우리와 동세대에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에 눈을 뜨고 그랬는데 그때 제 가슴을 설렜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가정을 식구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가정 세미나를 미국에서 처음 들으면서 처음으로 깜짝 놀란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네. 뭐 전에도 성경 통독을 했으니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구절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 얘기 있었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구절도 있었네. 이런 구절도 있었네. 그래서 정신없이 제가 그다음부터 미국에 있는 동안에 신학교 하면서도 가족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처음 미국의 가정사역의 1세대 사역자들이 있어요. 클라이드 메레모, 헨리 브란트,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온 게리 컬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미나 나갔어요. 야, 이거 한국에 가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처음으로 한 것이 우리 송기론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그분 말에 의하면 최초의 가정 세미나네. 그게 사회생활 세미나 없었어요. 그 전에 한국에. 제가 그래 봐도 한국의 가정 세미나를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세미나에 가보면 뭐 priority workshop을 해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가? 첫째, God. 두 번째, family. 세 번째가 church. 네 번째가 workplace. 뭐 이렇게 쭉 쓴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 경우에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맨 처음 했고, 세미나도 했으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은 사람. 우리 시대 사람들로는 제가 아마 선각자에 속하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도 가족들에게 잘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던 교회를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나올 때 제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3학년 그렇게 됐어요. 9학년, 11학년 그랬어요. 걔들 놓고 나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가정회의를 했어요. 난 너희들이 반대하면 나는 한국 안 나가겠다. 여기서 계속 목회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의 생각도 많다. 그래서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기도하고 너희들 생각을 아빠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려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 씩씩하게 대답하기를. 아빠는 한국에 나가야 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와이프하고 아이들 둘을 놔두고 제가 나와서 한국 지구촌교회를 개척했고 3년 동안 기러기를 했어요. 기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마지막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완전히 저희 집사람이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저희 아이들이 세월이 좀 흘러가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빠 솔직히 우리가 아빠 한국 가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때 아빠가 가장 필요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가장 아빠가 필요했다. 너무 힘들었대.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전도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명함 크기의 전도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라디오 방송 밑에 있는 전도 도구란으로 가셔서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전하는 이 전도 카드 한 장은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현대인들의 시대 정신을 가리켜서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또 절대적인 가치도 없는,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늘 그래왔지만은 유일하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리 슉 목사님은 예수님의 남은 생의 마지막 30일을 조명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남은 한 달을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사셨는가 묵상하고 그리고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네 가지 원리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열정적으로 살라, 온전히 사랑하며 살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담대히 떠나라.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생애 30일을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의 대시, 우리 삶의 줄표에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